0: 바랍니다.
1: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랜 질병으로 굉장히 몸과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한번 그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책감에 수치심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의 주인공 삭개오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겉으로는요,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굉장히 번화하고 화려한 도시이고, 거기에서 이 삭개오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그러나 그 마음 내면 깊은 곳에는 외로움이 있고 목마름이 있는, 정말 영적 갈증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하여 어떻게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오늘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삭개오가 누구인지 오늘 1절 2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여기에 여리고성에 삭개오가 세리장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이 지역은 무역이 굉장히 활발한 그러한 도시란 말이죠. 아주 부유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근데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여리고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어요. 그게 작은 도시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가 세금을 거둬들여요. 누구로부터? 세리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인단 말이죠. 그리고는 로마에 바칩니다. 삭개오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단순히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 다시 말하면 로마의 권력을 등에 지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더 받아서 자기가 얼마나 착복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로마에 바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삭개오가 부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 동시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같은 민족으로서 뭔가 배신한 그러한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삭개오가. 아마 그의 부모가 삭개오의 이름을 지어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살아라 하는 뜻에서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삶은 이름처럼 살지를 못합니다. 자기 동정의 피 같은 돈을 거두어서 세리장까지 올라가는 부를 쌓았던 오늘 삭개오. 자, 그런데 이 삭개오에게 또 하나의 핸디캡이 있는데요.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아마도 어릴 때부터 이 작은 키 때문에 열등감이나 어떤 상처를 안고 자랐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존재의 가치를 좀 더 드러내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버렸는지도 몰라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자,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남들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부를 가지고 있었고, 예,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거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오늘 이 삭개오의 그 마음은요, 점점 공허하고 허전하고, 그 마음은 말 그대로 뭔가 갈증이 있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지만은 그 마음은 외로운 거예요. 뭔가 권력은 가지고 있는데 곁에 사람이 없습니다. 다 가졌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그 답답한

그 마음들을 누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도 그럴 사람이 없어요. 외로움을 받아할 만한 친구가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외롭겠어요. 이 삭개오.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외형적인 면에서는요 다 가졌지만 이렇게 외로움과 그리고 목마름 안에 있었던 삭개오. 자, 바로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도 자유케 하였대. 예수님 앞에 가면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준대.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그때 이 삭개오가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한번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사실 평소 같으면 거기에 가지 않아요, 삭개오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예. 나쁜 놈이라고. 예. 그런 소리도 듣기 싫고 아주 싸늘한 시선들, 때로는 차가운 눈초리, 멸시하는 태도, 아마 어떤 사람은 돌을 또 안 던졌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런 곳에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만큼은 마음이 달라요.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갈급했으면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는데 두 가지 장애물이 걸립니다. 하나는 키가 작았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의 마음은요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가까운 곳에 보니까 돌무화과나무가 있어요. 구성경에는 뽕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어린아이가 나무 위로 올라간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줄 몰라요. 그러나 오늘 한 도시에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간다. 이거는 체면 구겨질 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삭개오가 키가 작다 하니 그 컴플렉스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시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 자신의 모든 두려움 무릅쓰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했으면 예, 이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4절을 보십시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러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한번 보고자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없을까요? 겉은 멀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해서 여전히 답답해하는 사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직장도 다니고 가정도 여러분 있고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웃으면서 인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말 못할 답답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있다 이 말이죠.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하루하루 정말 마음을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라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저 집 가정은 편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부부가 대화 끊어진 지 오래됐고 자녀 문제로 마음이 찢어져서 아픔이 있는 가정이 있단 말이죠. 남들 보기에는 행복한 가정처럼 보이는데 집안에 들어가면 지옥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단 말이죠. 때로는 직장 안에서는 매일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된 직장에 살아가는데 상사의 말 한마디에 때로는 상처받고 경쟁 속에서 지쳐있고
때로는 언제 밀려날지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는 불안감 가운데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청년 가운데에 삭교 같은 사람도 있어요. 학교 다니고 취업도 하고 그리고 SNS를 보면서 웃고 즐기게 하지만 그 마음속에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내 인생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녀들 다 장성했고 겉으로 보면 인생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마음 한편에는 외로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몸은 점점 약해져가고 때로는 찾아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내 인생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움 가운데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요 평안이 없어요. 삭개오처럼 재물은 있었지만 주변에 사람 없어서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정작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 삭개오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실패와 상처 때문에 사람 앞에 나서지 못하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과거의 실수 때문에, 가정의 아픔 때문에, 관계의 상처 때문에 때로는 마음속으로 숨어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나무 위에 올라간 이 삭개오처럼 누군가 나를 좀 알아봐 줬으면 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내 이웃과 나의 VIP 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 그 심령이 메말라 있는 뭔가 갈급함이 있는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요 오늘 삭개오를 보면서 이미 약속이나 했다는 뜻이 어느 한 곳을 향하여 가시는데 돌무화과 나무 그 아래에 딱 서십니다. 그리고 나무 위를 바라보십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요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어쩌면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좀 숨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또렷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보십시오. 너 집에 가겠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오늘 여기에 내 집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잠시 방문한다는 뜻이 아니라 거기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과 교제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와 친구가 되겠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너 집에 가겠다 하니 막 수근수근 성경에 보니까 수근수근 술렁거리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여기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저러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동네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 백성들의 그 세금을 많이 들여서 저렇게 부자 된 사람인데 저 사람 민족을 배반한 배신자인데 당시 세리는요 진짜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고 어느 정도냐면 창기와 같은 죄인 취급한 사람이 세리였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길 가다가 뱀을 만나고 세리를 만나면 세리부터 죽이라 이렇게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 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여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아니 누구보다도 삭개오 자신이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 오신다고? 나는 그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 보고 싶어 왔는데 우리 집에 오신다고? 놀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리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자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죠? 장소 이동으로 위에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온 장소 이동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기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탐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네, 너 다 안다. 그동안 재산과 명예를 쌓아서 그렇게 해야만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네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열등감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모든 그 속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키 작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러한 따돌림 당했던 그 마음에서 내려와라.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였던 그 죄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삭개오는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 만남을 보면 언뜻 보기에는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나무에 올라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전혀 깜짝 놀랄 일이죠. 예. 삭개오의 이름을 불고 알고 계셨고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삭개오의 그 내면의 깊은 상처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가 멸시받고 조롱받는 거 알고 계셨고 돈으로 채워졌지만은 공허한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늘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에 있었던 그 눌려있는 마음, 그 무거운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아는 예수님 앞으로 그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면의 그 아픔을 알고 계시고 내 상처와 목마름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을 딱 만났을 때에 오늘 여기에 삭개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자기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그 마음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 무거운 짐이 벗어지고요.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으로 눌려 있었던 그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기쁨을 얻게 되어요. 그러자 여러분 그 감격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8절을 그 다음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짧은 문장 속에 삭개오가 평생 악착같이 모아두었던 재산을 정리합니다. 그동안 삭개오는 돈 붙들고 살았단 말이죠. 예.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나에게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자 돈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네 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회개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거듭났다. 회개가 있는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삭개오는 이 한마디 말에 아마 이 동네 주변의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뭔가 만나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부어집니다. 여러분,

바뀌어 한 사람의 변화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동안 마음을 닫았잖아요.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서로 대화도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 이 삭개오의 마음이 변하니까 그 모든 주변의 사람의 놀라운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원통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망과. 근데 이제 그 이름대로 의로운 사람, 깨끗한 사람으로 그가 이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 오늘 삭개오의 놀라운 그 가운데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가 흘러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사람을 어떻게 아름다움을 흘러보낼 수가 있을까? 물론 우리가 따뜻한 마음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그 은혜를 흘러보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이 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회복되어야만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9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이 사람도 너희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미워하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기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그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이것만큼 여러분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 소중한 이 놀라운 그 은혜 감격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던 걸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외로움과 고독과 허무함과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굉장히 수용성이 높은 사람, 받아들이기 좋은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거든. 내 힘으로 뭐 한번 해보겠다.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진짜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이나 교도소나 예, 또 이런 곳에 굉장히 복음이 전하기가, 군부대 마음이 가난하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존재를 알게 되잖아요. 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삭개오의 그 외로움과 고독과 그 슬픔을 아는 거예요. 뭔가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문제는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 야, 저 사람이 얼마나 진리에 갈급한지 우린 잘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야, 저 사람이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지, 예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인지. 왜냐? 겉으로는 멀쩡하거든요. 괜찮아 보여요. 정말 저들이 하늘 아버지의 품이 필요한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0: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진짜 행복이 어디 있을까? 행복을. 그 해답을 찾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 갖추어져 있어요. 가정도 멀쩡하고 돈도 뭐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내 영혼은 심령은 메말라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러다가 인생 끝나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평강과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우리 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오신 목적을 10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힘차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오늘 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다 가졌어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과 공허함과 갈증으로 신음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삭개오. 돈도 있고 지위도 있지만은 그 마음에는 늘 외로움이 있었고 그 영혼의 깊은 목마름이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하고 사람들은 멸시했지만 예수님은 저 한 영혼도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임을 주님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불러줍니다. 그리고는 내 집에 머물겠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움켜쥐는 사람이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빼앗는 사람이 갚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지. 원망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제 내 주변의 사람을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영혼 또 구원해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시선으로 가지고 그 영혼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내가 은혜를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기도회 할 때마다 어떻게든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야 가정으로 흘러가고 남편과 아내의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새벽을 깨우고 골방을 찾아 기도하시고 예배 성공합시다. 기도 성공합시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제는 천국인데 오늘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냄새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아버지 나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내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충만하여서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창원 왕성교회 양충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3-0191번, 283국에 191번 창원 왕성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어떤 주일을 보내고 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의 주일을 보내고 있지요.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로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참 아름답고 귀해요. 혹시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 교회에 가거나 아니면 힘겹게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주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오늘 주일 방송도 함께 할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항상 주님 사랑하나요?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리니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항상 주님 사랑하나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항상 주님을 사랑하나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늘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온종일 섬겨요. 남들은 이해 못해도 난 기뻐요. 할렐루야.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할 거예요.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친구의 특별한 사연이 도착했어요. 8448번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잘 들어보세요. 5살 손자 서유가 합이 옆에서 방송을 듣다가 나는 커서도 예수님 사랑할 거예요 라고 말했답니다. 또 어린이집 친구에게 교회 같이 가자고 얘기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서유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꽉 안아주었답니다. 와, 여러분, 5살 된 서유 어린이는 지금도 커서도 예수님을 사랑할 거고 친구들을 전도하기도 했대요. 할아버지는 그런 서유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예수님도 그런 서유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셨을 거예요. 서유 어린이, 지금 방송을 듣고 있나요? 서유 어린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예수님을 사랑할 거라고 한 고백을 우리는 쥐어린이 방송을 듣는 모든 친구가 알게 되었어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며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서유 어린이가 되기로 해요. 그리고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항상 주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일을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번째 찬양, 예수님 사랑합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인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암송하기로 한 말씀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나요? 함께 말해볼까요? 로마서 8장 37절. 와,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말씀을 암송하며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겼겠지요. 그래요. 우리 열심히 암송한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0: 아니라
1: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2: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이 자라면서 겪게 될 많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는 주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어떤 놀라운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 찬양을 잘 들어보세요.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여러분,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죄와 사망과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마리아와 여자들과 제자들을 만나주셨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신 후에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만 이 세상에 두고 천국에 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나는 바로 그날까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방송을 듣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신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찬양의 악보를 보내줄게요.

아멘.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꼭 지키신답니다. 여러분이 기쁠 때도, 여러분이 슬플 때도,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할 때도, 여러분이 만족하고 감사할 때도, 여러분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하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며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0: ミッションストーリー。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텐붐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선교사님이 되신 코리텐붐.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28번 막사에 수감된 코리와 베시 언니는 함께 수감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막사에 가득한 벼룩으로 인해 경비원의 눈을 피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선하세요. 그러나 코리와 베시 언니는 아직 수용소에 있어요. 그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코리텐붐의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어느 날 밤 베시 언니가 코리를 깨웠어요. 코리야, 자니? 내 이야기 좀 들어봐.
1: 언니, 날 좀 자게 내버려둬. 내가 얼마나 피곤한지 알잖아.
0: 코리는 약간 짜증난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1: 코리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거든. 잊어버리기 전에 지금 당장 너에게 이야기해야겠어.
0: 언니 이야기를 듣자 코리는 짜증냈던 것이 미안해졌어요.
1: 언니 미안. 이야기해줘.
0: 코리야, 이 수용소는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거야.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이런 수용소를 하나 선택해서 아름다운 색을 칠하고 아름다운 꽃을 심어 그곳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는 거야. 그렇게 하면 전쟁 때문에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의 고향 네덜란드에는 아주 아름다운 우리 집이 있잖아. 그 집을 강제 수용소에서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하면 좋겠어. 그러면 그곳에서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겪은 끔찍한 일 때문에 생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 거야.
1: 정말? 언니, 그러면 우리도 그 집에서 살 수 있을까?
0: 여러분, 우중충하고 더러운 강제 수용소에서 살다가 예쁜 꽃들로 가득 찬 정원이 있는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베시 언니는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잠시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코리야, 그러고 나서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절망이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절망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어야 해. 사람들은 우리 말을 믿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수용소에서 이 끔찍한 일을 모두 경험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베시 언니의 이야기를 들은 코리는 무척 설렜어요. 그래서 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언니는 벌써 잠을 자고 있었어요. 친구들, 그러나 베시 언니는 그들이 꿈꾸던 그 아름다운 집에서 결코 살아보지 못했어요.

코리와 이야기를 나눈 며칠 후에 예수님은 베시 언니를 훨씬 더 아름다운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 코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제 수용소를 관리하는 누군가가 실수로 석방하면 안 되는 한 여자를 석방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수용소의 사람들이 그 일이 실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석방된 그 여자는 이미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 있었어요. 여러분, 실수로 석방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겠나요? 그래요! 그 여자는 바로 코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수용소에서 코리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베시에게 보여주신 그 일을 코리가 하기를 원하셨어요. 코리와 베시는 강제 수용소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하기로 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수용소에서 베시 언니를 잃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코리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여리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암송하며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노아키즈의 감사 찬양해요. 함께 들으며 인사할까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매주 주일 이 시간은 마산 제1교회 신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뒤돌아 서지 않겠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먼저는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세계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었습니까?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온 땅과 만물의 참된 주권자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온 땅과 만물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내 삶의 참된 주권자,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통치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 그리고 온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주권자가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권세,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과 통치, 그 통치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그 일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영광, 그 권세, 그 능력과 그 통치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아요.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통치로 온 땅 위에 군림하셔야 한다. 이것이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 그 권세, 그 능력, 그 통치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오히려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회복되어 연결되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켰다, 그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다시 그 관계적으로 연결되어져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아주 생생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삶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그 연결된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이 신앙의 삶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그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연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집중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그 연결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지위, 오늘

내가 만난 형편들, 상황들,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우리 다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다 무릅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히려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무엇에 있다고요? 연결에 있다고. 우리 뭐에 집중해야 돼요? 연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뭘 살피셔야 돼요? 그 연결을 살펴야 합니다. 그 연결이 우리 신앙의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생명력은 바로 그 연결에 있습니다. 다른 누구와의 연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의 연결에 집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내 마음을 간지럽히는지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 내 귀에 좋게 들리느냐 이런 거 생각할 게 아닙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내 삶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생각, 그 생각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겁니다. 기도는 우리 욕망에 대한 집요한 요구, 집착, 이런 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꺼이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함께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형편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이 시절, 이 처지 속에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누구이신지, 내게 어떤 분이신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예수께서 어떤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연결된 그 감격적인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돌아서 버리고 싶을 때, 우리 안에 반목과 불목의 마음이 생길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의 눈에 선명하게 밝히 보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할수록 뭐가 보이세요? 누가 보이세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사랑으로 내 안에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떨어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의 핵심이 되는 구절 말씀. 그럼 뭐가 히브리서의 요절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잘 외우고 계신 거, 그런 거. 그런데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의 핵심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외치고 선포하려는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뭐 하라고요? 찾아보십시오. 뭐 하라 그러는 것 같아요? 12절이 조심하라. 여러분 동그라미 확 쳐놓으십시오. 조심할 것이요. 여기 동그라미 확 펜을 안 들고 없다. 네. 펜이 없다. 펜이 있으신 분들은 동그라미 확 치세요. 마음속에 동그라미 확 치시든지 표시가 나게 해두세요. 조심할 것이요. 동그라미 확 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조금이라도 여백이 있으면 써놓으세요. 따옴표 딱 쳐가지고 써놓으세요. 뭐라고요? 조심하자. 자, 쓰세요. 조심하자.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요. 쓰시라고요. 조심하자. 그래서 읽을 때마다 여기 딱 오면 아, 조심해야지. 이런 게 떠오를 수 있도록. 결국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는 말씀,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조심하라. 예수를 떠나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될까? 조심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감격스럽게 구원의 옷을 입었으면, 그래서 그 구원이 정말 감격스럽다면, 그러면 그 성도는 조심하게 될 겁니다.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입은 구원의 옷, 새로 입은 그 구원의 옷 버리게 될까봐 매일매일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걸어가고 또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것,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본문을 보시면 왜 떨어집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서 그렇게 된답니다. 그러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은 또 뭡니까? 예수 믿는데, 믿어서 교회도 다녔는데, 그럼 떨어질 일 없지 않을려나? 그래서 그걸 말합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 믿지 않는 악한 마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3장 전체를 보면 계속해서 이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설명하고 보여주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주목해야 됩니다. 그건 8절에도 나오고요. 13절에도 나오고요. 15절 등에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 마음의 완고함이라는 말입니다. 완고해져버리는 마음, 완고함, 그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마음입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그런 완고한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은 그 완고한 마음을, 그 완고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3장 전체에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삶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8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은 광야를 헤매다가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홍해를 만나고 마실 물이 없고 배가 고프고 고기가 먹고 싶고 그런 어려움 만나게 될 때 희한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이하 저 18절에 이르게 되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 그들은 결국 주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게 완고함이라고 설명합니다. 뭡니까? 완고한 마음이 순종하지 않는 마음, 이게 완고한 마음입니다. 이 완고한 마음,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에는 안 들어갑니다. 종처럼 안 들어갑니다. 뭐가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 완고한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합니다. 딱 취사해가지고 선택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 또는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을 잘 골라 취사

선택합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아주 정말로 희한하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사실은 뭡니까? 사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아져 버린 마음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고해져 버린 마음의 특징입니다. 이 완고한 마음은 결국 뭐가 될까요? 말씀이 다 튕겨져 나가고 또 튕겨 나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믿음 없는 마음이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 그 믿음 없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기자가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조심하라고요. 뭘요?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생활의 모든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연결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하나님과 연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연결된 속에 흐르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주 풍성한 은혜의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집중, 그 연결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어요. 받는 은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과 연결에 집중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으면 은혜 누릴 수 있으니까요. 늘 붙잡아야 됩니다. 뭘요? 그 연결을 붙잡아야 돼요. 늘 살피고 보살펴야 됩니다. 무엇을요? 그 연결을 보살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뭘요? 떨어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될까? 그 연결이 끊어져 버리게 될까?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도전합니다. 마음이 완고해져서 믿음 없는 마음.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할 일이 생깁니다. 교회는 할 일이 있어요. 본문 13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바로 이것이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한 공동체를 이룬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 지체와 지체가 감당해야 될 역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요. 피차 권면해야 된다. 피차 권면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막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불평하는 일 해라는 게 아닙니다. 아니 주일날 뭐 그런 옷 입고 왔어? 머리 꼬라지는 또 그게 뭐야? 틀렸어. 영 저 사람은 틀렸어. 그런가 하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 뭘 입고 왔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헤어스타일. 다른 사람 헤어스타일 신경 쓰지 마세요. 자기 헤어스타일이나 신경 쓰세요. 남의 행동 말고요. 자신의 행동을 보세요.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피차 권면하라. 뭘요? 뭘 권면하라고요?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피차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권면하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완고하게 됩니까? 뭐 때문에 완고해지는 겁니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된다 그럽니다. 죄의 유혹이 뭡니까? 그 유혹이 무엇을 이끕니까? 그 죄의 유혹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주시는 말씀을 자꾸 회피하도록 이끌어내는 모든 시도들, 그게 죄의 유혹입니다. 뭘 자꾸 귀찮게 그래? 뭘 좀 내 마음대로 하면 좀 어때? 자꾸 이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만들어버리는 모든 생활 속의 유혹, 그 유혹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죄의 유혹입니다. 이런 마음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뭘 또 말씀이야? 또 성경이야? 그냥 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결국 그 마음은 완고해져 버립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아주 딱

딱딱하게 굳어서 그 마음에는 자꾸 튕겨나갑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이 자꾸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튕겨나가면 뭐에서 멀어질까요? 성경에서 멀어질까요? 아니요. 말씀이 튕겨나가고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들려지지 않고 그러다 보면 그 마음은 점점 말씀과는 관계없이 그냥 제 좋은 대로 살게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 완고함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완고함은 오히려 마귀가, 사탄 마귀가 파놓은 우리 인생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함정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함정에 빠지지 말자. 여러분, 함정이 많아요. 곳곳에 있어요, 함정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함정에 빠지지 말자. 마귀의 함정의 말입니다. 항상 완고하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오히려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요? 딱딱해지지 않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합니다. 특히 뭐 앞에서? 말씀 앞에서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건 어떤 마음입니까?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모르는 중에라도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뭘요? 내가 살다가 보면 어떤 경우, 어떤 때에는 내가 말씀보다 더 오를 수도 있지 않겠나? 내 형편, 내 상황, 내 생각, 내 기호, 내가 제일 잘하는데 살다가 보면 어떤 경우는 말씀보다는 내가 더 옳은 경우도 있지 않겠나 하는 묘한 착각,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착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입장과 내가 가진 기호와 내 생각하고 달라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는 마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받아들여져요. 그러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말씀 앞에 부드러워지는 마음입니다.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서도 내 생각보다 주의 말씀이 옳고 나는 틀렸고 말씀이 맞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살겠노라고 결심하여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이 사람의 마음은 딱 붙어 있습니다.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말씀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요,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그런 마음이 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뭘요? 시작할 때 확신한 것. 내 안에 믿음이 시작될 때,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확신한 것이 있어요.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확신이 뭡니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의 삶, 신앙의 사람으로 시작될 때 우리가 확신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뭘 확신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참된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는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신하는 바람에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무엇으로요? 누구로요? 세상 사람으로 더 이상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됐어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영적 세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기쁘고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지나면 잠깐

0: 후에는 우리는 다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팎으로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그 핍박 때문에 이 신앙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된 이 감격스러운 신앙의 인생을 포기해버린다고요? 떨어져 나간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 도전합니다. 견고히 붙잡아라. 언제까지? 끝까지 붙잡아라. 원망과 불평으로 완고하여지지 않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그들만, 저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서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처럼 그들만 저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면, 매일매일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하루하루 걸어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서 이 신앙의 길 걸어가다가 마음을 늘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애써 조심스럽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중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에 이르도록 우리 중에 누구 어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기를, 낙오한 사람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낙오하지 맙시다. 낙오하지 않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서지 맙시다. 뒤돌아서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에요. 조심하는 생활이에요. 언제까지 조심합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내 안에 엉뚱한 마음이 생기도록, 내 안에 자꾸 확 몰아붙이는 이상한 마음이 내 마음을, 내 삶을 사로잡지 않도록, 내가 이상한 일에 빠져서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마치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런 행동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매일 조심하면서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 이 신앙 붙들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따라갑시다. 그러면 승리할 겁니다. 그러면 이길 거예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세상을 이길 겁니다. 승리자가 될 겁니다. 놀라운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결국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마산제일교회 신동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97-1930번, 297국에 1930번 마산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의 백은동입니다. 6월도 어느새 중순입니다. 아침에는 아직 바람이 조금 남아있지만 낮이 가까워지면 햇살이 제법 뜨겁게 느껴지는 계절이죠. 요즘은 집을 나서기 전에 물 한 병 챙기게 되고

차 안에 잠깐 앉아 있어도 여름이 가까워졌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주일 아침도 그런 계절의 흐름 안에서 시작됩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교회에 가는 분도 계시고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안고 나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6월 중순은 한 해의 중간을 향해 가는 때라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게 되고 남은 날들을 생각하게도 됩니다. 오늘 교회 가는 길은 그 마음을 너무 무겁게 붙들기보다 예배를 향해 조금 가볍고 차분하게 열어보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첫 찬송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을 담은 고백입니다. 한 주의 복잡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예배를 향한 마음을 조용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아침 교회로 향하다 보면 길 위에서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운동복 차림으로 산책을 나선 분도 있고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분도 계시고 혼자 조용히 예배를 준비하는 분도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아침 같지만 각자의 마음 안에는 이번 한 주 동안 지나온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 잘 지냈어요? 하고 물으면 우리는 대개 네, 잘 지냈어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말 안에는 정말 편안했다는 뜻만 있는 것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을 겨우 해냈다는 뜻일 수도 있고 마음속으로 여러 번 참아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별일 없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말하지 않은 피곤함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예배는 잘 정돈된 마음만 가지고 오는 자리가 아니라 흩어진 생각과 지친 몸까지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자리입니다. 잘한 것만 골라서 들고 오는 시간이 아니라 부족했던 말과 후회했던 순간, 아직 풀리지 않은 걱정까지 함께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6월 중순은 생활 속에서도 한번 숨을 고르게 되는 시기입니다. 새해에 세웠던 계획은 조금 느슨해졌고 봄에 시작했던 일들은 어느 정도 모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꾸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깁니다. 이번 주는 잘했는지 부족했는지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지 따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배로 들어가는 시간만큼은 그 계산을 잠깐 내려놓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성과보다 마음의 방향이 먼저 놓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듣고 싶어하는 마음, 다시 살아보려 하는 마음이 이미 귀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찬송 한 소절이 마음에 남고 말씀 한 문장이

아침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매일 또렷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앞의 상황이 먼저 크게 보이고 마음은 쉽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송 한 곡일 때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찬송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을 담은 고백입니다. 그 다음 찬송은 보이는 증거가 부족해도 믿음으로 걸어가겠다는 찬송입니다. 오늘 예배를 앞둔 우리 마음에도 차분한 용기와 고백이 다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가는 길은 6월 중순의 주일 아침, 한 주를 지나온 마음을 가지고 예배로 향하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는 늘 정돈된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피곤한 몸으로, 때로는 복잡한 생각을 안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하지 못한 말을 마음에 품은 채로 예배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다시 듣겠다는 마음, 다시 배우겠다는 마음, 다시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끝난 뒤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풀리지 않아도 마음의 방향이 다시 세워지면 같은 하루도 조금 다르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들은 찬송 한 구절, 말씀 한 문장, 누군가와 나눈 짧은 인사 하나를 이번 한 주의 작은 표지처럼 간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고백이 월요일의 바쁜 아침에도, 한낮의 더위 속에서도, 생각이 많아지는 저녁에도 여러분을 조용히 붙들어 줄 것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에 백은동이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의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예배. 이 시간에는 여러 가지 형편으로 예배당에 직접 가실 수 없는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빛교회와 함께하는 방송 주일 예배. 신진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내가 너를 보내노니라는 제목

0: 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 예,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러시아의 문어라 불리는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그로 인해서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1962년에 자전적 소설로 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구소련의 강제 수용소 군락의 현실을 다룬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정도였습니다. 주인공 이반 데니소비치 슈오프는 그야말로 평범한 러시아의 한 농민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자 전쟁터로 강제 징집이 되었고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결국은 독일군의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구사일생으로 탈출해서 고국 소련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를 기다린 현실은 간첩 혐의였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10년의 징역 형을 받고 시베리아 강제수용소 군락으로 강제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죄수로서 하루의 삶을 다룬 그런 소설이 바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겨울에 시베리아는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아주 매섭도록 추운 그곳에서 죄수들에게 주어진 먹을 것이라고는 카샤라고 하는 묽은 죽 한 그릇과 그리고 양배추 스프 그리고 검은 호밀빵 묽은 차 한 잔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음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늘 죄수들은 배고픔에 시달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인간적인 삶의 환경에서 그들을 하루하루 지탱하게 해준 것은 바로 자신들 스스로가 비인간화되지 않고 스스로 삶의 품격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의 품격을 지켜내기 위해서 비록 그들은 감옥 생활이지만 절망하지 않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들이지만 자신들의 품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작은 일들을 실천하게 됩니다. 전에는 죽고 싶다고 넋두리하면서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서 빈 그릇을 핥던 사람들이 이반 데니소비치의 그 작은 격려 한마디로 삶의 의미를 깨닫고 비록 배가 고프긴 했지만 먹을 것을 동료 죄수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수갑을 찬 손으로 서로의 모자를 벗겨줌으로써 작은 친절이지만 동료들에게 그 아낌없는 친절을 서로가 베풀고 나누었습니다. 감옥 생활에서 좋은 보직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래도 육체적으로 편하고 쉬운 자리지요. 그것을 혼자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다른 죄수들에게 서로 양보하면서 자신이 맡은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만족스럽게 여기며 일하는 습관들이 그들에게 매일매일 조금씩 길러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석수장에서 고된 일을 하는 중에서도 하루의 절망을 견디기 위해서 늘 자아의 존엄성을 확인하면서 그 일에 몰두함으로 오히려 사람들은 그곳이 감옥인 것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자신들의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스스로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가며 그 기나긴 세월들을 그들은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한날들은 자신들의 전생의 무게만큼이나 아주 무겁게 받아들인 그런 하루들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난주일 창세기 39장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형들의 가

관계로 인해서 팔려와서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 그야말로 사랑받던 아들의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노예의 신세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절망으로 눈물로 세월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인생을 포기한 듯이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요셉이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성경 어디에 보아서도 요셉의 그런 삶의 모습, 삶의 흔적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노예의 비참한 생활하고 있는 요셉이었지만, 오히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은 어느 하루도 자신의 삶을 게을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왜 애굽으로 팔려와야 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노예 일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일을 비관하거나 그렇게 여기지 않고, 비록 노예 생활이지만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 일에 충실하게 했을 때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그의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요셉의 인생 평가는 바로 이런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5살 한창 일할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의 후예들은 이제 25세가 되면 제사장으로서의 견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30살이 되면 정식으로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는, 여러분 이제 25살의 청년이 이제 제사장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길 일들을 연습하고 장차 30살이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부푼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살았던 그 청년의 삶이 하루아침에 다 산산조각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이 되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직업으로 제사장이 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단순한 개성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고자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이 에스겔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꿈들이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노동하고 있는 현장은 그발 강가의 대운하 공사, 관계수로 공사에 그가 지금 투입이 되어서 하루하루 고된 노동의 일을 하며 견뎌 나가는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발강, 아니 여러 바벨론의 강변에서 수많은 포로들이 거기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그들이 당한 서러움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서러움이었습니다. 그들의 서러움을 시편 137편에서 아주 생생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들이 울었던 것은 일이 너무 힘들고 조국 산천에 가고 싶었어, 부모 형제가 그리웠어, 그래서 울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울었던 이유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 강변에 일을 마치고 술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노예 현장에 포로로 잡혀온 그들에게, 야, 너희들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 한번 불러봐. 여러분, 시온에서 불렀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노래.

였습니다. 그 노래를 지금 이 술판이 벌어진 그 자리에서 너희들 그 시원해서 불렀던 그 노래 한번 불러봐. 여러분, 그것이 이 포로로 잡혀온 이들에게는 가슴에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고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러면서 그들이 탄식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을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러분, 그들은 수치심과 모욕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 술자리에서 시온에서 불렀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를 우리에게 부르라 그러는가. 이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수치심이었고 모욕이었습니다. 차라리 우리의 혀가 우리의 혀 입천장에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들은 비통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처한 상황은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에서 보게 되는 것은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에스겔은 비록 포로로 잡혀왔고 매일매일 고된 노동의 현장에 그가 매일매일 일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에스겔은 단 하루도 자신이 제사장의 신분이라는 이 신분의식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들을 기다리며 그 노동의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그에게 여러분, 이 하루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견뎠던 하루와 어쩌면 동일한 하루였다, 그렇게 말해도 우리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하루는 어떤 하루입니까? 오늘 우리 각자가 처한 현실은 모두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하루가 별 걱정도 없이 어려움도 없이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 비슷한 그런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 하루하루가 버거운 고통의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드러내놓고 울 수도 없어서 속으로 눈물을 삼켜야 하는 그런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탄식하며 마음속에서 깊은 절망 속에 보내는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고통 속에서 그 다가오는 통증과 이겨야 되는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고통해하는 분들에게 이 하루는 그야말로 밤자리에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 여러분 이 우울감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은 오늘 이 밤이 내일 아침에는 새벽 날이 밝지 않고 이 밤이 내 평생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야, 이 비행기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보내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느냐가 곧 우리의 삶의 품격을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미래가 없어 보이고 희망이 요원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마침내 내 인생에 빛이 되심을 믿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주어진 현실을 잘 견디는 사람은, 여러분 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사람의 하루와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지난 금요일 새벽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어떤 사람은 자유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노예로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종

종이었고 나도 종이고 태어나면서 종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 시대는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할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각자 다양한 부르심 속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날 새벽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분들의 가정에는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도 없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되는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가정의 자녀들은 공부도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그 부모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의식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평스러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저 집은 저런데 왜 우린 이랬습니까? 저 집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저렇게 잘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다른 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시고 그 사람이 못나서 그 사람에게 더 못한 환경을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각각 부르심을 따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을 제대로 잘 아는 사람은 자유인이라고 해서 그냥 어깨 어슥거리고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고통이라건 너는 노예 생활이라건 종 생활이라건 몰라 이러면서 우쭐거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노예로 태어났다고 해서 종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비참해 여기지도 않네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면 마치 그것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며 살 수 있고요. 또 반대인 상황에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하나님께서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가 봐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게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으로 우리를 부르셨던지 간에 그 부르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인 줄 알고 하루하루를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의 하루는 하나님의 복되고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천년 만년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다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길어야 우리가 백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는 그냥 무의미하게 우리는 잊어버리고 지나가지만 그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무의미한 날들이 아니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 가운데로 다 지나가야 되는 하루하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날 한날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모두가 다 타버리고 죄만 남는 사람들이 있고 비록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여러분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으로 지어진 집들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그랬듯이 에스겔이 그랬듯이 비록 노예의 자리였고 종의 자리였고 포로의 자리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고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신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에스겔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루는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지나시면서 매일 하루하루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 이 하루하루가 내게 무의미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값지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하루하루 한날 한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에스겔 1장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네 생물이 있고 그리고 그 곁에는 네 개의 바퀴가 들이 있는데 그 바퀴들에게는 그 바퀴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는 그리고 그 바퀴 속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퀴들은 네 생물이 갈 때는 함께 바퀴들도 움직였어. 사방으로 네 생물이 어디로 향하든지 그 바퀴는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형상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1장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그림인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고 그들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그것을 이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졌으면 하나님도 그들의 존재에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나라는 멸망했고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시고 성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니라 성전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 환상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에스겔은 그 자리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엎드려졌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는 엎드려졌다기보다는 사실은 쓰러졌다는 말이 더 옳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그 강력한 영광 앞에 에스겔은 자신의 두 발로 서 있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강력한 압도된 힘에 의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발로 일어서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지금 엎드려 있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어나서 내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을 이제 이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스겔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몸을 꼼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그를 일으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존재들이지 우리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이것도 하리라 저것도 하리라 이것도 해보리라 저것도 해보리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계획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주변에 건강을 잃고 나면 아무리 그의 기대와 꿈이 부풀고 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제자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했습니다.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자 비로소 그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고 그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일어난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비로소 그들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5월 24일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면서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여러분 사모합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으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먼저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세요. 능력 주시면 제가 이거 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주 성령님 저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지금의 기도와는 다른 그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것을 해버리라 저것을 해버리라 성전을 예배당을 이때 지으리라 저때 지으리라 그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주님 제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잘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가 앞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버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우리의 많은 계획들이 있겠지만 그 계획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 주께서 저의 인생을 향한 주께서 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보이시고 나타내어 주옵소서. 연세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주의 뜻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것은 우리가 아무도 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뜻을 찾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세우시고 난 뒤에 에스겔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먼저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에스겔이 처한 현실은 어떤 현실인지 그것을 차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너는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나를 배반한 백성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그들은 얼굴이 뻔뻔하다고 합니다. 마음이 굳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보냄을 받은 것은 다 은혜로운 사람들 말을 잘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저항하고 오로지 자기 생각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네가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네가 전하는데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들을 가능성보다 안 들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너는 가라는 것입니다. 배반한 백성, 패역한 백성 부끄럼도 모르는 백성, 마음이 굳은 백성들에게 그들이 설령 안 듣는다 할지라도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그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맞이하게 되는 현실은 가시가 있고 찔레가 있고 전갈이 있는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데 너는 가서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칭찬 듣고 박수 받고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너희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끼치고 그런 자리로 네가 처하게 된 현실은 그런 현실일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렇게 보내셨던 것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실 때에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들이 너희를 총독들에게 넘겨주고 임금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의 너희들을 채찍질하고 너희들을 가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바로 복음전도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중요한 사명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는 상반기에는 해피데이, 하반기에는 행복나눔전도축제, 그렇게 1년에 두 차례 복음전도를 위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회에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 한 장조차 내밀 수 없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라는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할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후에 각 마을별로 흩어져서 전도하러 나갈 터인데 1년에 두 차례지만 전도지 들고 지나가는 단 몇 분에게라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 한 장 꺼내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층에 내려가면 밖에 우리가 한빛 소리지와 함께 거기에 초청 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청 카드는 전도할 때 나가서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꼭 초청해야 될 분들에게 정중하게 좀 초대하시라고 그렇게 마련한 남경필 집사님의 친필 사인이 있는 그런 초청장을 여러분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장이라도 꼭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의 옆집에 가까운 직장 동료에게 적어도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구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에스겔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신 그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도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 너희들에게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그들을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무슨 소리를 듣든, 그들이 우리를 비아냥하던, 우리의 면전에서 전도지를 구겨버리고 나한테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왜 여기서 이런 거 하세요, 요즘은 아예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여러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전도지 곱게 받아가던 분들이 이제는 보는 데서 보란 듯이 전도지를 그냥 땅에 내팽개쳐 버리는 데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 저는 싫습니다, 저한테 자꾸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대놓고 우리 면전에서 아주 강한 거부의사를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큰 교회 만들어라, 몇백 명 아니라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 만들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가서 전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했는데 그분들이 오고 안 오고까지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써서 전했는데 안 오면 어쩌하나,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안 와도 괜찮습니다. 응? 여러분 안 와도 괜찮고 한 분도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얼마나 데리고 왔느냐, 몇백 명을 데리고 왔느냐,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 자

자리에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에스겔을 보내셨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또한 이제 세상으로 보내신 줄 알고 믿음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지를 받든지 아니 받든지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부름을 받아 복음 전도자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한믿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무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송 주일 예배. 지금까지 한빛교회의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1-6162번, 지역번호 055-281-6162번 한빛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주일 예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8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성결교회 1일 성령집회가 6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 경남성시와 운동본부 대표회장 이경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476-462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여전도연합회 6월 순회헌신예배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인평교회에서 최호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도의 여전도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55-643-64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미션코랄 정기연주회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3765-0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 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 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거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눈과 지각을 가졌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영적인 겸손한 맹인의 눈을 밝히셔서 하늘의 진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한 자의 영적 시야는 선명해지지만 교만한 자의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영적으로 겸손한 시야를 갖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영적으로 겸손한 자리에 계시는지요? 그렇지 않는 영적으로 둔감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계시는지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곡 예람 월십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눈과 지각을 자신이 가졌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지요.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왜소함이 영광스럽게 변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겠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찬양 듣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 영혼의 안식과 힘을 얻는 시간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저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의지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왜소함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영광스럽게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식적인 거룩함을 버리고 사랑을 기반으로 한 참된 거룩함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안에 잠기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고

강함과 왜소함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고 오늘의 순서를 여기서 접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 지금까지 찬양의 힐링타임 김성빈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다음정의 시간. 이 시간은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위치한 가음정 교회의 지난주일 예배를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은혜의 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영과 육이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육과 영이 다 회복되고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겁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소망이 넘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0: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달 6월의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예배하신 은혜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위로를 날마다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까지

0: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회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1: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 복된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용서와 위로를 믿기에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120년 동안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지역사회와 열방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세우진 강암정 진해교회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나날이 부흥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목회를 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된 말씀이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베푸시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사이에 깊이 뿌리박힌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와 정직으로 국민을 섬기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 부흥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사령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1: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0: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은 고신총회가 지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개혁신앙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신앙과 그리고 신학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세우기 위해서 총회에서 이날을 특별히 이단 경계 주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는 비슷한 것이 너무 많고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많아서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쉽게 빠져나올 수도 있고 물들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미리 말하였다라고 강하게 말하는 이유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큰 기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진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나간 적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리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인간의 가르침으로 나가옵니다. 성경을 임의로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훈을 배척하며 자신들의 가르침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성경을 펴입니다. 똑같이 예수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일들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미하게,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복음보다 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의 매력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접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과거의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만 섬겼는데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거기에 매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매료되었습니까? 그들이 듣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보았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특별한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거 말고 또 다른 것이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믿지만 좀 특별한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나에게 좀 특별한 것을 좀 요구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교란한다는 것은 거짓으로 가르쳐서 흔들어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1세기 당시에도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예수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말했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깨달아야, 특별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종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많습니다. 도표를 보여주십시오. 한국에는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백남주, 또 저 김백문, 문성명, 박태선, 저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신비로운 것들을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신비를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때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단들은 다 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만들어진 이단은 없습니다.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력 속에서 이단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단하고 뭔가 특별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원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들은 성경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어진 스승을 배반하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깨달았다, 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위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이단을 배척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자꾸 요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위해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1세기 당시에도 많은 설아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으면 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도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문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복음이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청춘대학의 종강예배에 갔는데 제가 설교하기 바로 직전에 청춘대학 강사님이 성도 거기 있는 어르신들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구호 한번 합시다. 오른손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오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이 저게 무슨 말인가, 아마 그 오예 신나게 한번 살아보자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오른손 드시고

봅시다. 시작. 오예. 아,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외쳤던 구호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 다닐 때또 우리가 그 SFC 할때 항상 앞에서 기도해야 하던 분이 기도하던 전도사님이든지 간사님이 누구든지 맨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내 인생길을 인도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렇게 외치고 그리고 한번 기도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 말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자유케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 시간도 앞으로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아, 그렇죠. 이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힘 있는지 언제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자신이 없는 거야. 아, 그거 말고 예수님 좋긴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없습니까? 자꾸 또 다른 거,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곳은 다 잘못된 곳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이, 교회가 썩어서, 아이, 이 교회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 예수 못 믿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교회가 썩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잘 기억하십시오. 사실 지상의 교회는 그들만처럼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5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천하에서 지극히 순수한 교회라 하더라도 혼합과 오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러는 그리스도의 교회임에도 임을 멈추고 사탄의 회가 될 정도로 타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자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게 하심으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붙잡고 이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연약함을 덮으시고 우리 인생을 바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교회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가운데 일하시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120년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좋은 일, 은혜롭고 행복한 일만 많았을까요? 얼마나 많이 어려운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인 것을 믿고 기도하며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한 믿음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망하지 마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은 주관적인 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능력을 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부분들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24절 우리가 처음 보았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6장 31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놀라운 기적을 보아도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될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이 온전한 믿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4절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바 지내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확고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노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또 한번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보면 8절, 9절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든요. 지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성경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길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천국에 가야 될 영혼이 지옥 가는 일이 바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하시면서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말은 교회 밖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를 혼미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온갖 것들을 방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근신하여서 깨어있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말한 것이죠.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단단히 서서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것이 명확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은 비슷한 것입니다. 비슷한 것이 어렵습니다. 다른 것은 쉬운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또 이단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보면 어떤 사람이 이단에 잘 빠지는가, 어떤 사람이 이단에 안 빠지는가를 물어보니까 이단에 잘 안 빠지는 사람은 또 이단에서 거절하는 사람, 이단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거절합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단에서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 아무래도 소용없으니까. 여러분 가운데 구원에 확신이 있다면 이단에 대한 소리를 들어도 그게 별거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얼마나 가짜인지 금방 평안합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진리를 붙잡음을 통하여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소중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아, 내가 이러다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러다 예수 믿는 게 아닌 게 아닌가. 그러다가 누가 말하면 거기에 솔깃하여서 거기에 빠져들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그들은 변명하기를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알고 싶은데 교회가 성경을 안 가르쳐줘서 내가 성경을 가르쳐주는데 가다 보니까 이단에 빠졌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이 일에 여러분이 힘을 써야 되고 교회는 이 일에 힘쓸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1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해왔던 많은 일 중에 하나가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많은 성경 공부의 장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요청을 따라서 아마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주일 주중에도 또 주일 낮에도 말씀에 대한 공부들을 개설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이단에 빠지지도 않고 내가 믿는 것을 확고해야 분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들을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들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 집에 초청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 거짓된 교리를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이 반박을 해도 반박이 잘 안 됩니다.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지 말고 아예 상대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못 이길 것 같아서 상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과 아예 거리를 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제들 가운데, 나의 가족들 가운데, 나의 지인들 가운데 이렇게 빠진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정말로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의 지인들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목사들을 요청하든지 저들을 요청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전에 있던 교회 중에 한 집사님이 신천지에 빠져서 이 교회 생활이 엉망이 된 적이 있습니다. 늘 너무 순수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너무 성도들을 잘 섬겼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가 좀 이상해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그의 눈빛조차도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쳐다보고 바로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지나가고 뭐 하면 이렇게 말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집사님들도 그렇고 염려가 돼서 제가 만나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뭐가 문제냐.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자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를 들으니까 하는 말이, 제가 신천지 가서 1년 동안 그 요한계시록까지 다 배웠다고. 그래, 그러면 잘 되었다. 내가 설명해 주겠다고. 그들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다면서 설명을 쭉 해드렸어요. 두 달 동안 매주 하루를 만나서 두 시간씩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리를 정확하게 내가 설명해 주고, 그리고 우리 성경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면서 그 한 두 달 동안 공부를 하고 나니까 그분이 바뀌었습니다. 아, 내가 믿는 게 진짜 예수님이 진짜시군요. 다른 건 다 가짜군요. 내가 왜 이런 엉뚱한 것에 내가 마음이 빠졌을까요?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은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지 우리를 얽매여서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이단에 빠진 가족들이나 지체들이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 생명이 살아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생명이 살아 움직여서 생명을 낳는 이 역사에 우리 교회가 힘있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생명 역사를 이어진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생명 살리는 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데 나에게 예수님 알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내 안에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거나 혹은 이단에 빠진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주관 영혼이 살아난 이 생명 역사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생명의 역사를 더 입혀주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변화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날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20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 앞으로도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계속 이어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간증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가장 확실한 복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확신하고 그 예수님을 전함으로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린 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과 가음종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감정교회 지난주일 예배를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5-285-1181번, 285-1181번 감정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날마다 찬송으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일 오후를 은혜 가득한 찬송으로 여는 시간 날마다 찬송으로의 전영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시간이라는 거대한 물줄기 위를 떠다니며 살아갑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과업을 끝내야 하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빨리 지나가는 시계바늘을 보며 조급함을 느끼곤 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시간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인 지배자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막막한 고난을 만날 때면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달래보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 스스로를 가두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은연 중에 주님조차도 이 시간의 물리적인 법칙 아래 계실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기도에 응답이 늦어지면 주님이 내 시간표를 맞추지 못하시는 건 아닐까, 혹은 주님께서도 이 긴박한 세월의 흐름을 어찌하지 못하시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시간은 주님의 지배를 받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시간이라는 개념, 그 자체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시간의 흐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창조하시고 관장하시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좁은 생각과 인간적인 틀 속에 그 위대하신 주님을 가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원하심을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불안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간 위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는 주일 오후 되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찬송으로 오늘도 은혜로운 찬송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국립합창단의 영광스럽도다, 나무엔의 나의 영원하신 기억, 박나목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상처, 막막하기만 한 내일의 걱정들까지. 마치 이 문제들이 시간이라는 벽에 가로막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만 같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는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고민 또한 이미 그분의 장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간이 지나야 이 문제가 해결될까를 고민할 때 주님은 시간을 초월해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시간이라는 잣대로 재단하지 마세요. 그저 시간을 만드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간을 만드신 그분을 신뢰하며 이어서 찬송 세 곡 계속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더 라이트 워십의 내가 매일 기쁘게, 아니오스 합창단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조수아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세 곡 듣고 오시겠습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느라 때로는 그 톱니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 지치고 무력감을 느끼셨나요? 앞서가는 사람들을 보며 조급해하고 지나간 기회를 아쉬워하며 스스로 만든 시간의 감옥에 갇혀 계셨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간의 한계, 즉 우리를 옥죄는 오늘의 문제나 내일의 막막함은 그저 우리가 인식하는 좁은 틈일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어떤 물리적인 시간의 한계나 우리가 정해놓은 운명의 틀 안에 갇혀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태초 이전에 시간을 만드셨고 영원이라는 거대한 섭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얼룩진 과거를 따뜻하게 치유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완벽하게 예비하시는 위대한 시간의 창조주, 그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곁에서 숨쉬며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시간에 쫓기듯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며 내어 맡기는 순간 비로소 우리의 시간은 비극의 연속이 아니라 은혜의 여정이 됩니다. 오늘 남은 하루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그분이 주시는 깊고 평온한 안식을 온전히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곡으로 박성희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날마다 찬송우리 전영민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은혜로운 찬양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길 위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불 꺼진 혼자 남은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잊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선교사라 부릅니다.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휴식과 쉼이 있는 찬양의 숲에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보경입니다.

외국에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보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를 실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지금 행복하냐고 물으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행복지수가 낮다는 것이죠.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면 다들 너무나 힘들다고 말합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도 찬양의 숲 첫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리고 목마른 내 영혼 두 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2000년 전부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실 사람들은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좋은 말은 따르면 좋지요. 하지만 말하는 사람이 본이 되지 않으면 그 말을 따르는 사람의 행동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도 스스로 행복한 사람임을 자처하며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자족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풍족해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이유, 욕심 때문은 아닐까요?

찬양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그리고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두 곡 함께 들으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 찬양의 숲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행복하거나 행복하지 못한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존재하겠지만 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 한 나보다 나아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과 비교를 하면 여지껏 행복했던 삶이 한순간에 초라해 보일 겁니다.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는 단체에서는 덜한데요. 친구들이나 교회에서 모임을 하고 나면 꼭 어느 한 사람은 마음이 상해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눈초리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상대방의 모습에 나를 투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질 때나 어렵고 힘든 환경이 주어질 때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족하면서 사는 법을 배웠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의 간증도 이와 다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모두 각자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인 1대1 관계를 맺도록 지어졌지요.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하나님이 한 분뿐인 것처럼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도 온 세상에서 나 하나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내가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 우주의 주인공은 바로 나 하나뿐입니다. 내가 있어야 세상도 있지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은 사람이 당신의 형상을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철저히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냅니다. 천하의 인기를 누리던 정치가나 연예인도 시간이 지나면 금세 잊혀져 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지요. 각 사람의 얼굴이 저마다 의미 없이 그냥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어느 한 곳도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유일한 작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 따라가며 그리고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찬양 두 곡으로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은 지금 휴식과 쉼이 있는 찬양의 숲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돌아보는 이 시간에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감옥이라는 곳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아는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바울은 상류층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면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주어진 모든 조건 속에서 자족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행복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찬양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그리고 참 즐거운 노래를 두 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의 능력과 도우심이 늘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만족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없지요.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감옥 안에서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바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기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족하면서 승리하는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잔잔한 물가와 푸른 풀밭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키시며 도와주시

행복은 어떻게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욕심을 버리고 나누어주고 베풀면서 살 때 주어집니다. 혼자만 행복하다고 기쁨으로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행복은 주의 능력으로 살 때 자족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하시며 평생 동안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늘 힘을 얻으면서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시지요?

그럼 저는 마지막 찬양 너는 내 아들이라 들려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자족할 수 있을까 궁금하십니까? 나누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숲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저는 신보경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를 알려드립니다.

0: 소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 매주 주일 이 시간은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경제성의 혼란을 겪고 있고 곳곳마다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동 현장에는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서로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 학교에는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노조가 생겨서 교회 당회와 또 직원들 간의 대립관계를 이루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특별히 남자와 여자에 관한 이런 관계가 첩예한 이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남녀간의 이런 원리를 알아보고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남녀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는 이 남녀관계가 아주 파격적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파격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전통과 관습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 당시로 보면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 당시 중동사회, 성경시대 사회, 그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자들을 전혀 차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여성들을 존중을 했는데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의 반 이상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소외되고 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남자들이 괴로워 여기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이런 여자들을 더 많이 만났습니다. 이방 가난 여자는 물론이고 수가성의 남편 다섯 명이었던 여인을 만나고 심지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만나서 용서해주고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옥합을 깨뜨린 그 죄인인 여자가 와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도 그를 용납을 하고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르다의 이야기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여자도 전혀 차별하지 않는 그 당시로 보면 파격적인 공동체를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전부 다 도망을 갔지만은 오히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나 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아니고 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자기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여성과는 그 당시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고 이거는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전부 헛헛헛 도망을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헛된 지인 자들이 베니기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안디옥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람을 최초로 선교사로 보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모였던 이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자를 파송할 때 회의를 내야 되잖아요. 모여가지고 우리 바나바와 바울을 저 유럽 지역에 선교사로 파송하자 이렇게 언언을 할 때에 그 언언했던 주체들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 알겠죠? 니게르는 흑이라는 뜻이잖아요.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사울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구레네 사람 그리고 흑인 심지어 여자들, 오늘날로 치면 안디옥 교회 당회를 구성을 했는데 그 당회는 외국인도 있고 그 당회는 흑인도 있고 그 당회는 누가 있었다고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초대교회 그 당시의 문화와 전통에서 그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떤 곳이냐,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고 나면은 노예도 주인도 여자도 흑인도 이방인도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한 수용성이 있었어요. 이방인도 여자도 흑인도 다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독교는 전 세계에 나가서 로마를 지배하고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한국교회는 오히려 초대교회보다도 훨씬 더 축소되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여성들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파격 속에서도 성경적인 원리를 철저히 지켰던 곳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막 충격적인 내용이고 머리가 찌가내릴 만큼 야 이런 사회가 다 있느냐, 이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 중동 사회가 보면은 아직도 여자는 다듬부수고 눈만 내놓고 다니는 곳도 있고, 저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저렇게 개방된 곳도 곳이라 하더라도 이제 여자들에게 운전을 할 수 있게 할 거냐 못할 거냐, 이런 것들, 대부분의 중동 지역은 아직도 여자가 밖으로 외출할 때는 남자가 동행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이런 사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사회가 존재하는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예수님과 사도들은 어떤 공동체를 이루는가를 생각하면 야 정말 놀랍다, 정말 놀랍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파격을 옹호하는 이런 여자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이런 부작용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자들이 집에만 있다가 이제 교회 가면은 야 당의 구성원도 되고 이러면 발언권이 세다 보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돌아다니가지고 교회를 어디에 피는지, 사도 바울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나무 말을 하는 그 여자들에 대해서 경고와 경고를 날렸던 우리 성경을,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이 경고해야 될 만큼 여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이런 그 당시 사회와는 전혀 다른 그런 여성 인권의, 요즘 같은 여성 인권이 많이 신장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성경적 원리에 대해서 충실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르쳤고 사람들은 거기에 순종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바로 그 앞 구절에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아내는 아내의 몸의 구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잖아요.

구원해주셨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자들의 구주는 누구냐? 기쁘다 구주가. 그 구주가 남편이라는, 몸의 구주라는 거야. 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에게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바울은 교회가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듯이 여자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야, 그 당시에 굉장한 여성들에게 파격적인 이런 인권을 부여하고 그 공동체에서 여성들의 그런 반응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11장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알기를 내가 원한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 여자는 항상 머리에 섰어요. 천주교에 가면 머리에 수건을 덮어쓰잖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4절에도 보면은,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드를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뭐하는 거고? 욕되게 하는 겁니다. 남자는 머리에 쓰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신데 머리에 무드를 쓴다는 것은 그리스도 외의 지상적인 존재에게 복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기도하거나 예배드릴 때 수건을 덮어서는 것은 자기의 머리를 욕되게 하고, 내 머리 위에 내가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는 신이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복종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남자는 죽어도 머리에 서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절에 보면은, 여자는 여자로서 머리에 선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여자는 머리에 서야 됩니까?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할 때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나는 내 위에 이 세상에서 존재가 있는데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나는 그 안에 복종합니다, 그런 의미로 머리에 써야 되고, 쓰지 않는 것은 여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만약에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을 것 같으면 머리를 깎아라,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머리에 서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여자만 그렇게 하는데? 왜 여자를 그렇게 하는데? 아니 초대교회 그렇게 파격적으로 여자를 대우해놓고 난 다음에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 그러고, 야,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에 그림자와 같단 말이에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 이거 분명하게 이렇게, 남자는요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구절을 잘 한번 보세요. 여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남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는 여자들에게 영혼이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언언을 하면서 신학자들이 몇백 년을 싸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여자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말도 없고, 하나님은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는데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빼다 보니까 여자에게는 영혼이 있나? 물론 그거는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할 만큼 창조의 원리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자가 열등하다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서 창조의 질서를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고 또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창조의 질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창조의 질서는 어느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처음 하늘에서 사람을 만들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질 때에 그런 관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창조의 원리와 질서 자체는 달라지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에도 보면은 여자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추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런 어떻게 보세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고 아담이 마귀에게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그하면은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 초대 교회는 굉장히 여성들에게 그 당시로 보면은 하늘과 땅만큼 여성들에게 인권을 높이고 모든 면에서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취급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혹은 남자에게 창조의 원리에 우선권이 주어져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나라 20대 제자들은 와!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6절에 보면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시작! 여기에 대해서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거는요. 창조 질서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자가 있느냐? 그런 여성들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회는 관례가 없다라고 하는 못을 딱 박았어요. 야,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이것들이야. 목사님 그런 설교를 진작 안 하고 왜 이제 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요. 봐라! 성경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원리가 아닙니다. 자, 내가 남자니까 나는 머리야. 너가 다 복종해. 시킨들에 까불고 있네. 이런 거는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가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자, 여자 아니고 태어난 사람. 남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자,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 왜 손 안 들어? 여러분들이 다 마리아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남자에게 이런 원리적인 우선권이 있고 창조의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나 여자나 야 누가 더 높으냐 이런 것들은 아주 우스운 일이고 유치원 아이 같은 유치원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은 남편들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원리적인 면에서 남자의 우선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데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 이건 주로 이제 성관계 그런 문제인데 남편아 남자나 여자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서로 합의를 해서 서로 하고 그 다음에 5절에도 보면은 아내는 5절에도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런 것도 다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방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나는 관계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서로가 다 합의를 해서 해야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에 어긋난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남편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로우시잖아요. 그분은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자기의 주권을 내놓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자들도 남편들도 이런 권리가 남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남자가 우선이냐

여자가 우선이냐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은 유치한 문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원리는 분명합니다. 원리는 무엇이든지 합의가 안 되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진리 문제가 아니면은 어떤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진리 문제가 아니면은 남편의 의견을 따르고 남자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진리 문제가 아닐 때 성경적으로 남편이 와서 여보 당신 말이야 왜 매 주일날 교회 가는 거야? 한 달에 두 번은 빠져? 이런 말은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돼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남편이 아무리 명령을 하고 해도 진리의 문제는 진리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여보 오늘 짜장면 먹을래? 왕짜장 먹을래? 이래가지고 만약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다. 진리 문제가 아니고 그냥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은 서로 아내가 원하면은 여자가 원하면은 그거 당신 먹어 당신 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오늘 뭐 짜장이 먹을 때 먹으면 아무 상관없어. 그래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을 때는 남자에게 뭐 먹고 싶어? 그럼 왕짜장 먹고 싶어도 왕짜장 먹고 이런 별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진리 문제가 아닐 때는 남자의 의견을 따르고 우리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리 문제가 아니면은 진리 문제가 아니고 의견이 분분할 때는 누구 의견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구역장 의견을 따라야 되죠. 구역장들이 모이는데 진리 문제가 아닙니다. 진리 문제는 아닌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여러 가지 의견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 교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의견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로 의견이 모이지 않을 때는 목사님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거죠. 누구 의견을 따르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원리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는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정에서 이런 원리가 없어져 버리면은 원리가 깨어지고 나면은 이 사회는 혼란이 오고 정체성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똑똑한 여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잠언 31장 10절 보면은 누가 현수간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면은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런 현숙한 여자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질서가 무너뜨려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 또 사람들을 선동하죠. 사사시대는 사사기의 슬로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는요 위치라든지 지위라든지 다 깨버리고 자기의 생각에 옳으면 진리야.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사회에서 또 이런 사당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반영하도록 붙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포스도 모던은 이 모던이라고 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 사회를 배척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포스도 모던 됐잖아요. 절대 진리는 없는 거다. 절대 진리는 대부분 성경에서 나왔는데 이런 진리를 거부하고 이런 진리를 해체해버리겠다 배척하겠다 하는 것이 포스도 모던입니다. 이 포스도 모던의 영향은 알게 모르게 모든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방금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의 관계, 교사와 학생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 모든 관계들을 다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사시대에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에게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약자를 부호하고 그런 약자를 지원하고 교회는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외국인이나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런 잘못된 사상이 잘못된 극단적인 편미 같은 이런 사상들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성경이 절대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

0: 어떤 여성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차별당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나 사회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개선을 해야죠. 그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나 원리는 진리가 아닌 문제는 항상 남편의 의견을 따르고 지도자의 의견을 따르고, 그래서 공동체가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고, 또 이런 주님의 성경인 원리를 잘 알아서 사회가 너무나 극단적으로 치우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이건 옳은 게 아니다, 그런 기준을 딱 세우고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도 이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면은 이거는 유감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런 원리를 정해주기 때문에 사회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우리 친구들 안 믿는 불신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이런 기초적인 원리를 굳건하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 소망의 말씀, 지금까지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831-7123 부산 세계로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여름 햇살은 따갑습니다. 그러나 참 고마운 존재죠. 듬뿍 쏟아지는 볕이 있어 자연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미간을 찌푸리고 짜증내며 부채질을 하더라도 태양은 그저 지으신 분의 뜻을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할 뿐입니다. 태양이 있어 빛을 내고 빛이 있어 식물과 동물이 자라니 어떤 피조물의 지혜나 능력으로 이토록 완전한 천지 운행이 가능할까요? 오직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는 이 진리를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연평안 임성규 조찬미님이 같이 부릅니다. 같이 걸어가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들이죠. 빛의 자녀들답게 행해야 하겠는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지요. 기억하고 이 길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We Love의 찬양 함께 듣죠.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7205님 사연이에요. 샬롬 목사님, 말씀 앞에서 찬양곡 신청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목사님 되세요. 네, 이렇게 서로 우리 같이 격려하자고요. 찬양도 이렇게 신청 편안하게 사연 보내주시고요. 우리 주변에서도 좋은 찬양이

있으면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권하기도 하시고요. 요즘에는 또 얼마나 그런 거 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 스마트폰들 다 사용하시죠? 거기 뭐 그냥 찬양곡들 링크 같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쉽게 문자 하나 툭 던져보낼 수도 있고 심지어는요 저 지구 반대쪽에 있는 분과도 그런 교제가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7205님처럼 편하게 사연도 주시고 나누시고 이렇게 마음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진짜 만고 불멸의 진리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가지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 이런 것들을 담보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자 권면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아요? 네, 7205님 귀한 사연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살자고요. 주님과 동행하며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말씀 안에 위로하며 같이 가자고요. 이찬미님의 찬양으로 신청곡 같이 들을게요. 말씀 앞에서

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운 찬양과 여러분의 그 모든 그 삶의 모습들이 담겨있는 사연이 있는 이 시간은 진짜 행복한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번 사연은요. 4420님 사연입니다. 샬롬 목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 보내주셨네요. 네. 저희 어머니가 무릎 관절이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전파 선교사를 가입해드렸는데요. 연골주사도 맞고 치료도 잘 받으셔서 그런지 좀 나으신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진상철 청년입니다. 아, 멋진 청년에 또 이렇게 감사한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고요. 여러분들 전파 선교사 혹시 아직도 모르시는 분 안 계시죠? 자, 우리 극동방송은요, 여러분들의 그 전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후원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제 앞에는 지금 마이크 있거든요. 그리고 마이크를 딱 올려놓는 이제 방송용 책상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서서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앉아 있습니다. 의자도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그 후원으로 모두 마련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후원해 주시는 그분들을 우리는 전파 선교사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전혀 과장되지도 않고요. 엉뚱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극동방송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세계에 전하는 분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하지요. 그런데 방송은 전파로 그 복음을 실어서 세계로 보내요. 그러니 그 일에 협력하는 이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4420님처럼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바람들을, 그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전파 선교사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 지상철, 네, 청년도? 진상철 청년도?

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일들에 좀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멋진 간증도 하고요. 주께 영광도 올려드리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잔잔히 흐르던 바람결이 어느 순간 돌변해서 폭풍이 됩니다. 사방을 휘저으며 대지를 흔들어 놓고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각양 각색의 꽃들이 마구 흩날리더니 아름드리 나무들이 뽑혀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고요해지죠. 저 자연의 움직임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니 일상의 모든 일 속에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구별된 성도입니다. 언어인팅의 새 힘어들이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유,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 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제1 신마산교회 김계환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를 본문으로 성숙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제1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듣고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들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리더십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리더십이 인기가 있었느냐?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앞에 나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리더십이 최고의 리더십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들을 줄 아는 소통하는 리더십이 대세를 이룹니다. 그래서인지 본문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친숙히 다가옵니다.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는 것은 열심히 잘 들어줘라, 경청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우리에게 뭐를 당부하고 있느냐? 들어라, 말하기를 조심해라, 성내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인간관계에서 말조심해라, 성내지 마라, 사람들 말 잘 들어줘라,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무엇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영혼을 능히 구원할 것이 무엇이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입니다. 22절에서는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23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듣고 행하란 말이에요, 행하지 말란 말이에요? 행하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말씀을 행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이어트나 금식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사람은 조금만 먹질 않아도 눈이 핑그르르 돌고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교회 식구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목사님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제가 마산에 와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섬겨주셔서 너무 건강해지는 바람에 맞는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옷을 새로 맞췄거든요. 그런데 또 지나니까 그 옷도 안 맞는 거예요. 아이고, 야, 이러다가 성인병 걸리겠다 싶어서 올 초부터 이렇게 음식을 조금씩 먹으면서 이렇게 체중 조절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쑥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마다 병든 것 같다, 병든 것 같다, 어디 편찮으신 것 같다, 피곤해 보인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안 먹어서 그런 겁니다.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먹지 않으면 몸에 기운이 빠지고 사지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먹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맛있는 것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먹는 복, 이것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위해 주신 복만 누리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육신이 허기지면 배가 고픈데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아무렇지가 않다 이러면 여러분 이건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증거이고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한번 빠지는 것을 예사롭게 알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키는 영혼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밥, 영양소를 균형 있게 잘 섭취할 때 우리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에 처음 와서 성경을 좀 읽으려 치면 너무 어렵다는 거죠. 책도 두꺼워요. 그러니까 성경의 손이 잘 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 그게 잘 요리되어서 쉽게 읽고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반야심경 같은 불경을 잘 아실 것입니다. 샬라샬라샬라 열부를 외우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그 뜻과 의미를 다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뜻과 의미를 모르고 그냥 중얼대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경청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고 공부하고 싶어도 그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받아라?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러고 보면 저도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성경책 읽으면 참 답답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당최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 들립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듣고 들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쌓이고 쌓이면서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탁월하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가진 깊은 뜻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청하려는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똑똑해서 말씀을 잘 해석하고 준비해서 알아듣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다른 짓하고 핸드폰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내 영혼이 병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온유한 말씀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더욱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뭐 한국 교회가 좀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집 요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전도해와라 이래도 전도해올 사람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부대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여기서는 또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한 템포 쉬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분명히 온유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온유하게 받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아멘. 말씀을 경청하고 온유하게 받았다는 것은 듣고 아멘 이것에서 끝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서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가 되어라? 행하는 자가 되어라.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말씀을 온유하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야고보서가 행함에 대해서 지독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요. 율법 듣는 자가 의인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율법을 듣는 것에서 끝내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들어서 행하고 삶으로 가져가서 살아내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자신을 속이는 자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듣고 연구해서 잘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는 것에서 끝나는 사람은 그냥 아는 지식에서 머무는 사람입니다. 지식에서 멈춰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23절,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올 때 거울 보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거울 보면서 드라이하면서 머리도 이렇게 좀 뭐 잘 만지지는 못하지만 머리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거울이 없었고 청동을 반짝반짝반짝반짝하게 닦아서 이제 손거울처럼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머리를 만져야 된다. 그럼 뭐 두 손으로 이렇게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딱 보고 이쯤에 가르마를 타면 되겠다 이러고 내렸는데 아, 이쯤이었나? 저쯤이었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거울을 보기만 아, 나 코 밑에 뭐 묻어있네?

이러고 나서 아 뭐 묻어 있었더라 어디에 묻어 있었더라 까먹는다는 거예요. 뭐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많은 지금 23절 24절이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바로 거울 놓는 순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여러분 거울 보고 잊어버려서 어딜 만져야 될지 모른다. 이런 사람은 거울 볼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볼 필요 없죠. 봐도 까먹어버리는데. 잘못된 것을 보고도 바꾸지 않는 것이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나 아예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 말씀 듣고 살아야지 그랬는데 성전 나가는 순간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무슨 말씀 들었지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이나 거울 보고 깜빡깜빡하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들으나 듣지 않으나 삶에 적용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듣지 않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송하지만 그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이것이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가진 가장 큰 배단이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제자훈련을 하느냐? 그렇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말씀 붙들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삶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삶이 바뀌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오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럼 여기서 율법을 들여다본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했던 이 거울의 비유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을 고치는 자,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신천하고 행하기 때문에 복을 받고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오래표와 같이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노트에 적으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아,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적으시는 노트가 일주일 내내 닫혀 있다가 주일 예배 시간만 되면 다시 펼쳐지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주중에도 펼쳐보고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을 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경청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이것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들은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받고 신앙이 쑥쑥 자라고 성장하는 제일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핵심은 들은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꾸어 가야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본문 26절은 경건한 사람을 혀에 재갈 물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혀에 재갈,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경건한 사람은 혀에 재갈을 물릴까요? 물리지 않을까요? 혀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하지만 말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헛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다 받아놓고 자신의 말로 받은 은혜 다 쏟아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경건한 사람은 말을 잘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합니다. 잠언만 봐도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을 잘 다스린다고 여러 번 말씀합니다. 왜냐?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게 지난주에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선하도 좋은 의도로 이야기했는데 상대에게는 더 큰 좌절이 안겨지기도 하고 또 오해가 쌓이기도 하고 사람을 힘들게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에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천국 방언하는 것 너무 좋지 않습니까? 천국 방언 기억하십니까? 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천국 방언으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입술에서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때문이다. 내 뭐라대. 이게 아니라 아름다운 말이 우리 입술에 넘치게 해야 합니다. 비방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말이 떠나가게 해야 합니다. 남 욕하는 말. 여러분 뒤에서 남 욕하면 얼마나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있잖아요. 예, 네. 재미있단 말이에요. 그것만큼 구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사람을 살리느냐?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일지라 할지라도 그것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악한 말들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가기 위해 떠나가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은 항상 입술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다스린다면 우리 입술에는 천국 방언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본문 27절 상반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참된 경건은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대는 사는 것이 만만치 않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유대인 성도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또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보여주느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연약한 존재들. 그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면 잘 섬기고 잘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은

0: 그저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나눠줘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사랑, 이 복된 소식을 나누는 거예요. 작은 예물을 통해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하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초등부에 한 친구가 자기가 이제 대회 나가서 상을 받았대요. 대회 나가서 상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자모실에 있는 동생들에게 헌물하겠대요. 주보 광고는 내지 않았지만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야 할 곳에 교회가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직 교회 건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랑의 손길이 우리 교회에 더욱더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섬기시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셋째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27절 하반절을 보면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속화되지 않아야 해요. 근데 세상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하고 오염된 세상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악한 것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세상의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스물스물 들어오느냐? 조금씩 조금씩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전통을 지켜야 하고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오염된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더 오염시키고 잡아뜨리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세속에 물들지 않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세속에 물들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죄로 물들었다. 그럼 예수님께 그 모든 것을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이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간다면 세상과 달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삶을 가꾸어야 합니다. 고지혜로운 말과 이웃을 돕고 세상에서 자기 신을 지키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울을 보고 뒤돌아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성전을 나가시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 내가 행하며 살아가겠노라,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제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제1신마산교회 김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46-4073번, 055-246-4073번 제1신마산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 대해 함께 알아가는 시간. 감사하세 찬양하세 송대준입니다. 살다 보면 혼자 힘으로 모든 걸 감당해야 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힘들 때 곁에서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 말없이 함께 있어준 사람 덕분에 다시 걸음을 내디딘 순간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서로 기대고 격려하며 걸어가도록 부르십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오늘도 누군가 나와 함께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방송가족 여러분들 되길 소망하며 주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알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찬송가에 대해 함께 알아가고자 하는 시간 감사하세 찬양하세 새 찬송가 366장 통일 찬송가 485장 어두운 내눈 밝히사 이 찬송은 클라라 스캇 부인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1842년 미국 일리노이주 엘크 그로브에서 아벨 스캇과 사라 피스크의 딸로 태어난 클라라 부인은 시카고에 있는 음악학원을 졸업하고 아이오와의 라이온스에 있는 여자신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클라라 부인은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황실 성가집을 출판하기도 했는데요. 56세 마차사고로 소천하기까지 세 권의 찬송가 선집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린도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주일 오후 감사하세 찬양하세 함께 하셨습니다.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분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8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성결교회 1일 성령집회가 6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 경남성시와 운동본부 대표회장 이경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476-462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여전도연합회 6월 순회헌신예배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인평교회에서 최호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도의 여전도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55-643-64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미션코랄 정기연주회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3765-0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섬원화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 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 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200번

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샤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선교회 이창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를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래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 순서지를 준비한다고 저에게 미리 말씀을 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을 제가 먼저 그들에게 전했는데 에베소서 5장 24절 말씀에서 신부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이 말씀으로는 주례를 부탁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경고가 왔습니다. 그 24절 말씀이 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까? 나는 이런 말씀 가지고는 주례사 말씀을 못 듣겠다는 거예요. 제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다음 25절 말씀을 보아라. 25절 말씀에 보면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 복종이 어렵냐 사랑이 어렵냐? 사랑이 복종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사랑에는 복종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래도 못하겠대요. 그 어찌합니까? 이제 그 행복한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이 신랑과 신부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문을 바꿨습니다. 이제 다른 본문으로 바꿔줬는데 막상 주례하는 날 말씀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으로는 기도했죠. 하나님, 이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부로서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를 저들이 배워가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안테나를 그 가정에다가 이렇게 대놓고 제가 잘 사는지 참 걱정 반 염려 반 가지고 그 가정을 쭉 살펴봤는데 잘 살고 있어요. 예, 서로 많이 사랑하면서 잘 살고 아이도 태어나고 저 두 사람이 서로 섬기면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안심도 되고 그리고 참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혼도 안 해본 바울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고 오로지 복음만을 위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한 번쯤은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만약 나도 결혼을 하고 아내를 얻게 된다면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장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의 결말은 아름다운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할 때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희생과 헌신, 그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대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의 결말은 아름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곧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랑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고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성이 없이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신앙 공동체에도 소속하지 않습니다. 또 그 신앙 공동체의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와도 교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가난 교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싫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교회가 싫은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교회에게 실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교회 공동체 와서 믿는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들 안에서 허물을 보는 거죠. 연약함을 보는 겁니다. 부족함을 보는 겁니다. 거기에 실망하고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아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부부관계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한 걸까요? 우리가 이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신랑과 신부에게 한 가지 당부하는 바가 있습니다. 눈꺼풀에 콩깍지를 벗겨야 된다. 우리는 결혼하는 그 순간서부터 상대방의 허물을 보기 시작합니다. 연약함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완벽함을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은 완벽해서 두 사람이 만나고 완벽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만남이요. 또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둘이 하나가 되어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함께 온전함을 이루어 가라고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에게 완벽함을 기대하지 마라.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다른 점을 발견했을 때 다른 것을 나쁘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여러분, 30살에 서로 만나서 결혼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30살에 만났어요. 그러면 30년 동안을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온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전혀 다른 부모님들 밑에서 양육 방법, 양육 스타일이 전혀 다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고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어요.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닮은 것보다도 서로 다른 점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자꾸 서로 다른 것을 가지고 나쁘다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다가 보면 불행한 일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완전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고서도 그것마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교회가 완전해서 사랑하신 걸까요? 여러분, 누가 교회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건물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오른손을 드시고 내가 교회입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도 교회입니다. 우리 좌우를 보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교회인 여러분이 완전하십니까? 교회인 내가 불완전하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인 내가 불완전하듯이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도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는 천사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에 오직 예수님이 아니시면 내가 이 죄사함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완전한 게 아닙니다. 여기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옆 사람이 허물이 좀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허물 때문에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마저도 끌어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는 지도자로 삼으시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고 나가는데 지도자로 하나님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모직이 목이 고든 백성들, 아주 교만한 백성들 말도 안 듣고 이런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려면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답게 훈련시키도록 했어요.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의 아내인 시포로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모세가 구스 여인, 이 구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의 그곳 출신의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사랑하지 않고 이 구스 여인을 사랑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의 형제인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사랑했던 이 구스 여인은요, 비록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출애굽 당시에 함께 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출신은 다르지만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죠. 굳이 이것을 비난하고 비방을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여인 때문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와 같이 모세를 비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왜 모세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모세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만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모세나 우리나 뭐가 다를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누구 손을 들어줬어요? 모세의 손을 딱 들어주신 거예요. 까불지 마라. 모세는 내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용하는 사람이다. 내가 쓰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 미리암 이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로 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지만 내가 모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힐 때에 꿈을 통해서든지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는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다르다는 거죠. 내가 모세는 대면하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면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이와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알쏭달쏭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명확하고 명백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나와 대면할 때 나의 형상을 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물며 나의 종인 모세를 내가 지금 비방하느냐 하고 그들을 지금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몸에 나병이 들게 하셨어요. 온몸이 하얘지고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온 겁니다. 깜짝 놀란 아론이 누구를 붙들고? 모세를 붙들고 간청합니다. 야, 동생 모세야, 모세야, 어찌하면 좋냐? 네 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냐?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몸에서 문둥병이 사라지게 만드셨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상대, 그 대상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죠? 심지어는 교회 내부적으로도 교회를 비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분명히 수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함이 오늘날 교회만이 있느냐? 아니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항상 허물이 있었습니다. 이단 문제도 있었고요. 교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들 가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늘 항상 있어 왔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웠던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그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 많은 교회, 허물 많은 교회, 연약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 부족한 교회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셨습니다.

그리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도 내리시고 심판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던 겁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가 비록 부족한 것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완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한 믿음의 한 가족인데 우리가 우리끼리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함이나 그런 허물들을 우리가 막 들추어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막 알리고 우리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바로잡겠다고 오히려 교회 안에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상처를 받고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되고 교회가 무너져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수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정죄하는 자들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한 게 보입니까? 허물이 보입니까? 그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내 문제인 거예요. 왜? 내가 교회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누가 상남교회입니까? 내가 상남교회입니다. 우리가 상남교회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허물, 다른 사람의 허물, 남의 허물을 보면은 저게 내 허물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 허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부족함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채워가면서 보다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 함께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한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자신을 버리고 너희를 위하여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공동체가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뭘 아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모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어떤 심장입니까?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내어주는 사랑이잖아요. 그런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 교회가 뭐길래? 대체 교회가 뭔데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국교회 초기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서상윤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 평안북도 의주 출신으로 만주를 오가면서 장사를 하다가 어느 날 장티푸스에 걸렸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의 의술을 가지고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맥킨타이어를 만나서 그의 도움을 받아서 병을 고치고 그가 전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로스 선교사, 존 로스라고 하는 우리 한문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최초로 번역을 해준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를 만나서 성경 번역을 하는 일에 함께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1882년에는 영국 성소 공회의 권서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

을 들고 동생과 함께 황해도 장영군 솔례라고 하는 동네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곳에 와서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교회인 소래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이때 소래교회를 개척할 때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더 이상 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서상윤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가진 것이 부족하잖아요. 없는 살림에 뭔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어떤 이는 곡식을 가져오고, 어떤 이는 드릴 것이 없으니까 자신의 몸으로 직접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봉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한국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자생적으로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 이 소래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 74년 전에 처음 한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적상가옥이라고 하는 그 일본 사람들이 살았던, 일본 사람들이 지어서 살았던 그 주택을 하나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최초의 교회가 설립이 된 거죠. 처음에는 가정교회로 시작이 되어졌던 것이 이제는 적상가옥에서 두 번째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중앙동에 콘크리트로 지어진 든든한 교회가 세 번째 교회로 세워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파동 성전이 네 번째 성전으로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십시일반 자신들의 것을 내어놓고 그렇게 희생하며 헌신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이네 번째 교회까지. 특별히 이 사파동 성전이 세워질 때에는 IMF가 터지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해서 그렇게 대출을 받아서까지 헌금을 한 그런 피눈물 어린 그런 수많은 사연들을 통해서 이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쉬운 일이 없어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이 바탕이 되어서 모든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말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평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앞서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이라도 내 안에 어떤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불평을 내 입으로 쏟아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이게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 기도하죠. 우리가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입니까?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헌신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경꾼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구경꾼에게는 열매가 없어요.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상남교회의 성도로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갈 때 절대로 교회를 구경하듯이 바라보지 마십시오. 교회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사역들을 구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그 모든 사건들과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 가운데 내가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여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 갈때그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는 우리가 큰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함께 참여해서 이루어 갈때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나를 드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레네 시몬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에 오르실 때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곳에 있었어요.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구경뿐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었어요. 로마 군병이 구경하고 있던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려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지 않았어요. 구레네 시몬으로 하여금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도록 만드셨고, 그의 아내는 모든 사도들의 어머니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의 두 아들도 초대교회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만드셨죠. 여러분, 억지로 하는 순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축복하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원하여

0: 각자의 자기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시겠습니까? 그런 나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문을 축복하고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이 상남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몸된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과 기도를 먹으면서 하나님 몸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상남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고 바라십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랫동안 이곳에 존재하고 역사가 74년 아니 100년을 세워져 있는 교회, 여러분 이 경남 지역에요 100년 넘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74년 역사 가지고는요 명함도 못 내밀어요. 100년 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 넘는 그 역사만을 자랑하는 교회는 고인물이에요. 썩습니다. 우리 상남교회도 74년 역사를 자랑한다? 아니죠. 우린 더 이상 자랑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일들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고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썩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워져야죠. 여러분, 물이 새물이 되고 건강한 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흘러가야 되잖아요.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상남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에 계속 흘러가야 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흘러가야 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야, 역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르네. 세상하고 다르네.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 교회가 다르다는 것이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보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세상 사람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네.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드러나요? 사람이 드러나요? 사람이 영광을 받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용서와 회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상남교회를 보시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교회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교회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 상남교회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상남교회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 없는 교회 없듯이 우리 상남교회도 분명히 허물이 있을 겁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상남교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상남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상남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했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상남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는 우리 상남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면서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로, 적어도 상남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아, 상남교회 교인들은 정말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달라. 저들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상남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 상남교회는 더 멋진 교회가 되어질 겁니다. 이런 교회 어디 있어? 라고 부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교회 여기 있습니다. 우리 상남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상남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방송교회 지금까지 창원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62-0770번, 262-0770번 창원 상남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송교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 2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0: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돌아 내가 새 일에 향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잘 살아나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듯 합니다. 어렵죠?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살아내야만 하는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인생은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좋은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힘들고 고단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흐름은 불확실함 속에 신속하게 안개 속에 지나가는 것 같고 인생의 힘듦도 고통도 불확실함도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또 더 절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단단한 믿음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주님께 지혜를 하루하루 구하면서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꼭 붙어있는 그래서 하루하루 잘 살아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기도해봅니다. 오늘 첫 곡 띄웁니다. 한웅재의 목소리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들어보시죠.

한웅재의 차분하면서도 마음을 은은하게 톡톡 두드리는 그런 음성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들으셨습니다. 삶을 살면서 세상을 보고 약한 나를 보고 또 넘어지는 나를 보면 우리 영혼은 어느덧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두려워 말아라. 그리고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여러 찬양 사역자들이 함께한 노래였죠. 소중한 꿈 들으셨고요. 그 전에 함께하신 곡은 나무인의 음성으로 주의 은혜라 들으셨습니다. 한웅재 목사님께서 공연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생각나는데요. 제 노래가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매년 미국 동서부 남미 등을 투어했는데 큰 집회에서 노래를 부르면 대형 교회나 조직을 만나고 오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작은 교회에 가니까 사람을 만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5시간, 6시간 동안 공항까지 나를 태워주는 운전사의 기막힌 인생 이야기도 듣고요. 또 내 손을 덥석 잡으면서 목사님 노래 듣고 자살하려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라고요.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노래, 이것이 찬양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노래는 일상에 대한 묵상과 그 속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에 대한 노래로 위로와 잔잔한 힘, 그리고 은혜로 가득 찬 그런 찬양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에는 피아노 연주로 온맘 다해 감상해 보시죠.

미국의 유명한 국제 컨퍼런스인 테드 강연에서 소개된 연구 내용입니다. 학창시절 졸업사진을 촬영한 이들을 추적 연구하자 놀라운 결과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밝은 미소로 사진을 찍은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 사회에 나아가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국은 졸업사진을 찍어도 증명사진을 찍는 것 같이 모두 엄격하고 근엄하며 진지한 표정을 짓죠. 여러분의 졸업 앨범 사진은 어떠십니까? 유대민족을 고난의 민족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웃음의 민족이라고도 합니다. 유대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 중에서 인간만이 웃는다. 인간 중에서도 현명한 사람일수록 잘 웃는다. 라고요. 아인슈타인은 노벨상을 받는 자리에서 유머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죠. 나를 키운 것은 유머였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 조커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기뻐하고 미소 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현명한 사람일수록 잘 웃는다라고 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늘 감사하게 하소서.

방금 들으신 곡은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로 내 주의 보혈은 듣고 오셨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가 기뻐하고 미소 지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확실히 알고 느끼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엄마 곁에 있는 아이가 마음 놓고 기뻐하며 즐겁게 뛰노는 것처럼요. 현명한 사람일수록 잘 웃는다는 그런 유대 격언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싶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안산 시립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함께 하신 곡은 어노인팅의 노래로 왕 대신 주께 감사세 듣고 오셨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가 가진 좋은 것, 탁월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죠.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월한 것을 드러내고 싶거나 혹은 내면의 깊은 열등감과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 자랑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함과 문제, 환난으로 인한 고통을 나타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받은 은혜를 자랑하죠. 보통 사람들이 하는 자랑과 내용은 다릅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환난은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한 일이죠. 다음은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실까요? Power of Your Love, 주께 가오니 Heart of Worship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함께 하실 곡은 I Love You Lord, 마나나타 싱어즈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오래된 추억의 두 곡의 영어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시편 62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기타 연주로 은혜로만 들어가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라. 영국 설교사 조지 캠벌 몰간은 믿음의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직면하는 이 시대는 하나님과 정직하게 대면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눈물은 눈물대로, 분노는 분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두 귀를 열어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과 씨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찔러 넣는 일침과 같아서 때론 그 뼈저린 말씀을 피하고 싶을 때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방향을 틀어 참된 회복으로 이끌어 우리를 살리는 힘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조예나였습니다. 거룩한 주일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요.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8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성결교회 1일 성령집회가 6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이경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476-462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여전도연합회 6월 순회헌신예배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인평교회에서 최호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도의 여전도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55-643-64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미션코랄 정기연주회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3765-0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 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 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 기도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영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 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 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

1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창원 극동방송 지사장 이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불모지 이 경남 땅에 전파는 한 사람의 선교사였습니다. 30년 복음의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사에 헌금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름이 없어도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작은 헌신들 30년,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들이 있어서 30년의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방송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전파 선교사인 여러분이 바로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주일 이 시간은 마산 신광교회 진창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6.25 한국 전쟁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15세 정도 되는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요.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면서 그 폭격 때문에 학교도 잃었고 집도 거의 반파된 그런 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들 이제 뭐 삶의 터전도 잃고 집도 잃는 그런 와중에 이 소년이 소중하게 여긴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태극기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민군이 마을로 들어왔고 사람들은 태극기를 숨기거나 버렸습니다. 태극기를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인민군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소년은 이 태극기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낡은 태극기를 늘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시 국군이 마을을 수복했고 국군이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

사람들과 군인들은 마을이 다시 수복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을에 있는 언덕 위에다가 태극기를 꽂고 싶었는데 거기에 들어왔던 부대가 태극기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마을 주민들이 태극기를 찾다가 아, 그 애가 태극기를 가지고 있었지.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에게 태극기를 빌리기 위해서 찾아러 갔더니 몇 시간 전에 그 전쟁의 와중에 폭격이 가해져서 그 아이의 집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고 아이와 가족들은 그 더미 위에 깔려서 사망한 채로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과 군인들은 아이의 가족들과 아이의 시신을 수습을 하는데 수습을 하는 중에 아이의 왼쪽 가슴이 뭔가 움푹 이렇게 돋아 있는, 솟아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조심스럽게 그 품을 헤쳐보니까 그 속에 아이가 늘 품고 다니던 태극기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아이의 품에서 태극기를 취해서 마을에 있는 그 언덕 위에 나무 위에다가 높이 달아서 마을이 다시 국군에 의해서 수복된 것을 기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에게 애국은 무엇입니까?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죽더라도 그 태극기와 함께하는 것이 아이의 애국심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애국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시니어 경계병을 모집하겠다. 은퇴한 사람들, 나이가 들면서 잠도 없고 그러면 어느 정도 건강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을 전방 경계병으로 모집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진심으로 그게 응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제가 함께 끄집고 가고 싶은 분들이 있고 또 건강한 여군들도 몇 분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같이 가서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것으로 남은 생에 애국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아마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분 모두에게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가 더 행복한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는 날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염려스러운 면이 적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저출산 문제, 세대 간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갈등, 도덕적 혼란, 북한 문제, 국제정세의 불안까지 시국이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나라 걱정을 꽤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나라의 위기는 정치적인 문제 이전에 교회의 문제고 신자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군사력이, 국력이 약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예배로부터 멀어졌을 때, 즉 영적으로 어두워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나라에 위기가 있다면 그 위기는 정치인들이 불러오고 경제 문제가 국제 정세가 불러온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위기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6월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6.25 한국전쟁이 있었던 달로서 한국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달로 세상 사람들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달로 정해두었기 때문에 6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은 나라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스라엘이 장차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을 때가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회복의 길을 열어두시는 약속의 말씀 중에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의 문제를 얘기할 때 정치인을 탓하고 언론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기 쉽습니다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그 문제를 풀어가기를 원합니다.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회복,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심판도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회복도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됩니다. 즉 교회가 깨어있으면 나라도 깨어나고 나라가 살아납니다만 반대로 교회가 잠들면 나라도 어두워지고 나라도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았던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은 외부의 적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영적 타락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깨우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성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도와 교회가 깨어있는 방법, 깨어있는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더 복된 내일을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먼저 신자가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다, 삼가한다, 조심한다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스 디킨즈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의 주인공 스크루지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였지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했고 직원들을 착취했으며 사람보다 돈을 더 소중히 여긴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자신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자신이 죽은 뒤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오히려 잘 죽었다고 고소해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충격받고 자신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 후회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삶이 달라졌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직원에게 관대해지고 가족들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생각이나 습관이나 가치관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결단하면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비루하고 비천한 것,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것은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저는 금요 기도회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언어, 단어, 그런 표현들, 그런 삶들, 그런 습관들을 철저하게 내 삶에서 벗어 던지는 것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방향 전환이고 하나님께로의 접근이지요. 두 번째로 악한 것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거룩함과 구별된 삶의 실천입니다. 세상과 옛사람과 작별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이며 희락이며 화평이며 성령의 열매들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풍조나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아닌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세상에 이것저것 취하고 세상의 것을 덕지덕지 붙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랑 기쁘게 동행하시겠습니까? 악에서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꺼이 나와 동행하실 만한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의 나라 사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걸어가는 것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즐겁게 기쁘게 만들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과 나란히 길을 가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시선을 여기저기 바라보면서 이것 관심 저것 관심 온갖 것으로 자기를 덕지덕지 덧칠하고 있는 그런 사람과 동행한다면 그 동행이 즐겁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즐겁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삶이 악에서 떠난 삶이라는 것이죠. 사케오가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존 뉴턴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서 우리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 첫 번째 길이 무엇입니까? 그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라를 새롭게 하고 보다 복된
대한민국

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를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을 그냥 겸비, 그냥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절제하고 낮추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겸손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겸손했는데요. 모세는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최고 학문을, 그리고 제왕학, 왕으로서 황제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지식을 갖춰야 되고 어떤 법리를 갖춰야 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떤 정치를 내고 어떤 경제 경영을 해야 될지를 배운 그런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광야 40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뭔데요? 저는 아는 것도 없고 말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서면 자신감도 없고. 여러분, 그것은 진실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해석하기를 그것이 모세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제가 누군데? 제가 무엇이 간데? 존 뉴턴은 산송가 가사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렇게 자신을 처절하게 철저하게 아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은 이 낮춤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최초이자 가장 강력한 부흥운동이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이 겸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뿐 아니라 사회 지도층 인사였던 길선주 장로, 이분은 여러분 유명한 분 아닙니까?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친구의 돈을 잘못 사용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횡령죄, 배임죄, 사기죄에 해당되는 일을 저질렀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분이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사회나 이분 자신이 체면을 얼마나 중시했는지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체면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낮추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자 회중석 여기저기에서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밤늦도록 죄를 자백했습니다. 어떤 이는 훔친 물건을 돌려주겠다. 어떤 이는 오래된 원수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겠다. 어떤 이는 숨겨왔던 거짓과 숨겨둔 정부, 잘못된 관계들을 청산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교회는 밤새 눈물 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평양이 달라졌습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바꾸셨고, 사람이 바뀌자 가정이 바뀌었고, 가정이 바뀌자 사회가 바뀐 것입니다. 술집과 도박장이 문을 닫기 시작했고, 학교와 병원이 세워졌으며 민족을 위한 기도운동이 평양에서부터 전국으로 번져갔습니다. 역사가들은 이때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부흥운동이 이후 한국 사회의 민족의식과 독립정신을 일깨우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가 낮아져서 하나님 앞서 겸비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에 그것이 개인의 일로 교회 일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모멘텀이 되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예배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지 않는 그 교만이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기독교인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짐의 기도, 겸손의 기도, 회개 기도를 올리는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살리심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라를 새롭게 하고 보다 복된 내일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간 많은 사람 혹은 무능한 사람의 마지막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독교 신자에게 가장 부지런 떨어야 될 일이고, 기도는 가장 먼저 할 일이고 최후까지 할 일이고,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사막에서 사라질 뻔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기도가 나라를 살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을 열고 닫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포로된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신앙 선배들은 기도로 교회를 지켜내었습니다. 선교사들도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한국교회의 특징이 되었지 않습니까? 70년, 80년대 저희들 어릴 때 한국교회 성도들은 산으로 들러 밤이면, 그래서 농담처럼 진담처럼 오늘 밤에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오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에 매달렸던 그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나라가 가난할 때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전쟁 중일 때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역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고쳐주옵소서. 분단되어서 아직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서로 총구를 서로의 가슴으로 이렇게 겨누면서 언제든지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서글픈 우리 조국의 현실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 되지 않도록, 저들이 잡은 방아쇠를 잡은 손이 당겨지지 않도록 그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조국을 지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조국을 살립니다. 네 번째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보다 복된 내일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신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구하고 그의 임재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의 순종하는 삶을 추구한다는 의미인데, 간추려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교회에, 이 나라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폭격으로 영국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런던 시민들은 매일 밤 공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취재를 하던 중에 한 노인이 굉장히 즐겁고 밝게 걸으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고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지금 나라가 런던이 무너질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왜 그렇게 즐겁게 웃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노인이 대답합니다. 국회의사당 건물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도시도 런던도 불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영국의 왕좌에 앉아 계시는 한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기자가 이것을 기사화했고 수많은 런던 시민들과 영국 국민들이 이 노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그들은 원했고 기도했고, 그 결과 런던은 회복되었고 영국도 전쟁을 이겨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고 광란의 축제를 벌였고, 이것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는 용서하시겠지만 이제 그들이 가는 광야길에,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에 동행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 광야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세는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큰 건물이 아닙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개인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기 때문이지.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그 얼굴을 구할 때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고칠지라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고칠지라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라파, 여호와 라파 할 때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쪼개진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지역으로 이념으로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라파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기독교인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늘 하던 방법이고 낯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모든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 한 분이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통령이 잘하면 내가 한번 지켜보았다가 대한민국 살려줄지 말지 그때 결정하겠다. 정치인들이 잘하고 공무원들이 잘하고 군인들이 잘하고 경제인들이 잘하면 그때 봐서 이 나라 살려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저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떠날 것이며 스스로 낮아져 겸손할 것이며 기도할 것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고치시는 반으로 쪼개진 정말 민족적으로 이 서글피듯이 서글픈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좀 설교할 때마다 자꾸 따라하게 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모든 시작점은 나입니다. 모든 시작점은 나입니다. 이 나라 회복의 시작점, 이 나라가 고치고 다시 새롭게 되고 부흥하는 그 모든 시작점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6세기 후반 당시 세계 최강대국은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은 강력한 해군인 무적함대를 앞세워서 영국을 침공했는데요. 1588년 130척이 넘는 거대한 전함으로 구성된 스페인 무적함대가 영국으로 향할 때 세계 사람들은 반드시 스페인이 이길 것이고 영국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도 재하기도 전에 갑작스런 태풍이 불어서 거대한 스페인 함선들이 서로 충돌하더니 암초에 부딪혀 침몰했습니다. 결국 스페인은 제대로 된 전쟁도 치르지 못하고 대패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기념주화에 이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시니 그들이 흩어졌다. 당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강한 군대나 무기로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들은 역사에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이 일은 또 있습니다. 1940년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영국군과 연합군 약 33만 명이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되었습니다. 독일군은 포위망을 좁혀왔고 모두가 영국군과 연합군의 전멸 괴멸을 예상했습니다. 그때 영국 교회가 나섰습니다. 국가적인 기도운동을 펼쳤습니다. 왕까지 나서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바다가 잔잔해지고 날씨는 너무 좋아졌는데 날씨가 좋아지면 독일군이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독일군이 공격을 안 하는 겁니다. 독일군의 공격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간 선박들이 동원되어서 군인들을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후에 사람들은 이를 두고 덩케르크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사의 이야기들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성도가 교회가 기도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을 삶으로 몸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된 것, 악한 것, 틀 것만큼이라도 여러분 우리 입에도 담지 말자고요. 생각도 하지 말자고요.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늘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사람 앞에서 낮추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늘 하나님을 초청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 한 사람쯤이야 어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나 한 사람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역대하 7장 14절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의 나라에 임할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통일조국의 그 멋진 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을 가슴에 새기고 이름표처럼 달고 6월 한 달 동안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역대하 7장 14절을 삶으로 살아내는 몸으로 살아내는 후대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

0: 되어 이 나라를 복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마산 신광교회 진창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42-6464번 마산 신광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2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0: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해피프레이즈로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팽원진 목사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해야 할 일, 가족의 건강,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들까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각은 계획이 되지만 지나친 생각은 어느새 걱정이 되곤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서도 마음 한편에 무거운 짐을 안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며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첫 번째 준비한 찬양

네, CTS 앨범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희주빌의 음성으로 믿음이 없이는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은 겨자씨를 예를 들어 믿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장 작은 씨앗 가운데 하나인 겨자씨를 예로 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크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모세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기드온도 자신이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들의 삶은 놀랍게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작고 완벽한 믿음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찬양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네, 라스트의 음성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홀리 조이 보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할 수 없어, 내 믿음은 너무 약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크고 완벽한 믿음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보십니다. 그러니 낙심보다 포기보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산과 같은 큰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은혜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대피 프레이즈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믿음으로 서리라,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 두 곡의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행복한 주일 저녁 해피프레이즈의 팽원진 목사였습니다. 평안한 주일 저녁 되십시오. 샬롬.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흑암을 밝히시고 담을 뛰어넘게 하신다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 같은 현실 또는 멈춰 설 수밖에 없는 높은 담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또 담을 뛰어넘을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울려 퍼지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주님 주시는 힘과 소망을 더 풍성히 얻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첫 찬양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소프라노 신델라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유하게, 주님의 뜻을 내 안에 주사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렸던 찬양이었죠. 나는 비록 약하나, 노형건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나의 안에 거하라, 황지영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배다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도 큰 산 같은 문제, 또 앞길이 막막한 막힌 담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은 큰 산 그리고 막힌 담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하만택의 찬양, 다음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들이 싸울 것은 안산시리 밥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지는 찬양 옹기장이의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띄워드립니다.

강중현의 찬양 선한 능력으로 였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만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또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으로 나에게 띠띠우시고 내 길을 완전케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의 불을 밝혀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사 주님을 의지함으로 적군을 향해 달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노래가 있게 하신 하나님, 세상에는 큰 산도 있고 막힌 담도 있지만 오늘도 주시는 족한 은혜로 우리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영혼 깊숙이 흐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천면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 방송인 다음 자들을 응원합니다. HLDD 극동 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미네소타주 의학협회에서 노인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몸이 늙었다고 느낀다.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한다. 이 나이에 그깟 일은 뭐 하려고 해? 라고 말하곤 한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고 느낀다. 젊은이들의 활동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좋다. 좋았던 과거의 시절을 그리워한다.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말해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생각,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진실성도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나 혹은 교회에 어떤 위치를 맡고 있는가보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이냐? 곧 종의 형체를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종이 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립니다. 김대환님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이냐? 곧 종의 형체를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종이 되는 마음입니다. 교회 다니며 신앙 생활을 하는 이유는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며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종의 삶을 살라고 하니 그동안 우리가 무언가 착각하고 신앙 생활 해온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한마디의 말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고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섬기러 왔던 현장, 저희를 섬기러 왔던 삶의 모습 속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소망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굳어지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곧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섬김과 사랑이 부부 사이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부부 간에도 새로운 사랑의 관계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섬김과 사랑이 가정 속에 들어갈 때 부모와 자녀도 모두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섬김과 사랑이 국가와 사회 속에 들어갈 때 그 민족과 국가가 회복되고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용서가 나타나고 화해가 나타납니다. 요사이처럼 각박하고 절망적이며 메말라가는 우리 가슴 속에 진정 필요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종의 마음, 섬김의 마음인 것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옹기장의 음성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손영진님의 상심한 내 마음 속에서였습니다. 인도의 캘커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버려진 사람들이 모인 죽음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마더 테레사라는 한 여인의 섬김으로 캘커타는 죽음의 도시가 아닌 생명의 도시가 됐습니다.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마더 테레사의 죽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생명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전날 밤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그 시간에 성찬식과 더불어 떡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복음이 섬김이라는 그릇에 담겨지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될 수 없기에 세수대야 속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섬김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종의 모습으로 섬기신 주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는 살 수 없었기에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원하셨고 또한 우리도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한웅재님의 음성입니다. 찬송가 91장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이어서 들으신 찬송입니다. 조소아님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종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가지라.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의 내면은 어떤가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정말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영적인 생활에서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이죠. 종은 삶의 초점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주인의 뜻에 무엇인가를 살핍니다. 종은 전적으로 주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신의 모든 중심을 주인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매 순간 주인의 말과 시선에 집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인의 마음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 결단하셨습니다. 주인의 관심과 생각이 머무는 곳에 종의 몸도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주인의 의도와 목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주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자기 자신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희생합니다. 남을 진정으로 섬기고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사용합니다. 남다른 지식이 있다면 돈벌이 하는 데 쓰지 않고 남을 진정으로 섬기는 일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의 답이 됩니다. 왜 돈 버느냐? 왜 공부하느냐? 그 이유를 분명히 알죠. 한마디로 말해서 돈 벌어서 남주자, 공부해서 남주자, 복받아서 남주자입니다. 종은 전적인 주인의 귀속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박종호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 마음.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최명자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섬김. 그리스도의 마음, 전적인 주인, 하나님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둔다. 또 종의 마음은 종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세상에 관심을 두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할 때 성경 말씀해 보니 마음을 비웠다. 7절이죠. 빌립보서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비울 때에만 진정한 섬김이 가능합니다. 바울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운 사람 속에 나타나는 이런 사람은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을 남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뜻을 이뤄가는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타인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사실 지금 나의 옆에 앉은 사람이 우연히 앉은 것이 아니겠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나의 옆에 앉아서 섬길 기회를 주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옆 사람에게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희주일입니다.

희주일의 내 맘에 한 노래에 있어 들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와 겸손함으로 주인이신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한 섬기는 사람에 관해 지극한 사랑과 낮아짐으로 저희를 섬겨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잘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강찬의 음성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전쟁으로 경기가 피폐해진 2차 대전 때 유럽의 한 지역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봉사단체의 도움을 받아 다행히 죽을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경기도 점점 나아져 소녀는 좋은 기회를 얻어 세계적인 배우가 됐습니다. 소녀는 부와 명성을 얻은 뒤 돌연 한 단체에 들어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봉사를 다녔는데요. 봉사활동을 하게 된 이유를 사람들이 물을 때면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을 뻔한 저를 도왔던 이 단체에서 저와 같은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찾아 돕는 것은 당연히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제는 제가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됩니다. 화려한 배우의 경력을 뒤로 한 채 유니세프에 들어가서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를 돌아다니며 평생을 봉사한 이 배우의 이름, 세계의 아이콘이었던 오드리 헵번입니다. 사랑의 빚은 값없이 받은 만큼 값없이 주어야 되겠지요.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사람들을 생각하며 또 한결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그대로 나누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마음이 없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마음으로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그 상황에 대한 사울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사무엘상 23장 8절에 기록된 대로 그 과정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사울은 그일 나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략질 당했을 때 그곳을 구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적어도 자신의 민족이 침략당할 때 방어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책임을 무시한 채 다윗이 그일 나 있다는 소식에만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자신의 군사를 보내 그일 나를 에워싸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동기가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온통 자신의 개인적인 분노와 자기 중심적인 동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그 결과를 보지 않아도 그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 과정에서부터 알게 됩니다. 사울은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묻고 행한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묻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삶의 고난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한 날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1907년 미국의 젊은 여성 루비 캔드릭은 24살의 나이에 황무지와 같았던 조선 땅에 선교사로 찾아왔습니다. 당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롭고 편안한 환경을 갖추고 있었고 루비 캔드릭 역시 그곳에 머물렀다면 보장된 유익과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캔드릭 선교사님은 자신의 편안함보다 조선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낯설고 불결한 환경의 조선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루비 캔드릭은 조선에 온 지 불과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에 걸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죠. 루비 캔드릭이 죽기 직전 미국의 부모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는 영혼을 살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해요. 만약 내게 줄 수 있는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천 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루비 캔드릭의 장례식 소식과 이 유언이 미국의 교회와 또 기독교 청년들에게 전해졌을 때 수많은 젊은이가 안락한 삶을 버리고 조선의 선교사로 지원하게 되면서 태평양을 건너오게 됩니다. 루비 캔드릭의 한 알의 밀알됨을 통해 수많은 조선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자신의 생명과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안락함을 깨뜨리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때 그때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지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어노인팅의 많이 믿에게 있으면, 송승연의 미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을 심판할지 묻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54절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어우, 그냥 까불고 있어. 예수님, 그냥 불로 한 방에 다 끝장내버릴까요? 하고 마치 건달처럼 말만 하세요. 저희가 그냥 아주 그냥 확씩 드라마의 어떤 유행어처럼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원수처럼 보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편함과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결심과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배우게 되죠. 미국 16대 대통령 링컨에게서는 평생 자신을 지독하게 괴롭히던 또 모욕하던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정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반대쪽에서 계속 모욕하고 괴롭히고, 스탠턴은 변호사 시절부터 링컨의 외모, 출신 이거 막 비하하면서 어휴 시골뜨기 고릴라 막 이러면서 조롱했던 사람인데요. 세월이 흘러서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인 국방장관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를 살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 있는 인물이 필요했겠죠. 그렇게 수많은 참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자신을 모욕했던 원수와 같은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했다는 겁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개인의 그런 어떤 정치적 유익을 생각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겠죠. 주위에서 아니 왜 그렇게 수치스러운 결정을 하셨습니까? 막 그렇게 물었을 때 링컨은 조용히 기도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개인의 유익과 편함을 생각한다면 스탠턴을 멀리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지금은 내 감정보다 이 위기 속에서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스탠턴은 비록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나라를 살릴 적임자입니다. 결국 스탠턴은 장관직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냈고,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에도 그의 침상 곁에서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여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인이 누워 있다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고 하죠. 링컨의 낮아짐이 정적의 영혼까지 살려냈다는 겁니다. 우리들도요, 편안함과 유익의 그런 유혹들을 좀 내려놓고 사람 살리는 일에 힘써 감당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김명식의 사람을 살리는 노래, 클래식 콰이어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김병식의 사람을 살리는 노래, 클래식 콰이어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거대한 여객선이 바다 한가운데서 암초에 부딪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얼음장 같은 바닷물 속에서 수많은 승객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요. 선장은 서둘러 몇 안 되는 구명정을 띄워서 승객들을 구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장이 탄 구명정에도 이미 정원이 다 차가고 있었는데요. 이때 물속에 있던 한 사람이 구명정의 가장자리를 탁 붙잡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구명정에 먼저 타 있던 몇몇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선장님, 더 이상 태우면 배가 뒤집어져.

네, 안 돼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저 사람 손을 놓아야 됩니다. 밀쳐내세요. 이런 말들도 은근히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죠. 안 그러면 다 죽으니까. 근데 배의 안전과 자신들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그 손을 놓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선장은 그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좁고 불편해지더라도 옷이 다 젖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 배 구명정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일 것입니다. 살려야 됩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의 자리를 좁히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물에 빠진 그 사람을 끝까지 끌어올렸고 결국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었다고 하죠. 성경에서도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제자들은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냥 가만두지 마세요. 그냥 불로 심판할까요? 그것이 자신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편해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꾸짖으시고 묵묵히 다른 마을로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거절당하는 수치와 불편함쯤은 기꺼이 감수하시겠다는 주님의 결단이셨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유익의 손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히즈윌의 사람을 살리는 어부 윤동우의 내가 주인 삼은.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희주빌의 사람을 살리는 어부, 윤동우의 내가 주인 삶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접하

받지 않는 사마리아인들로 인해서 다른 마을로 돌아서 가실 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따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 영광을 쫓아서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길은 영광과 대접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와 고난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우리들도요, 세상 성공과 대접에 흔들리는 신앙은 아닌지 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 유익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무덤인 카타콤으로 숨어들었을 때 당시 로마에 촉망받는 귀족 가문의 한 청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 청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할 때 앞날에 보장되어 있던 부와 명예, 화려한 대저택과 사회적 신분이 모두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고 시체 냄새가 나는 눅눅한 지하 동굴로 내려가서 평생을 숨어 지나야 했기 때문에 고민하던 청년은 결국 화려한 로마의 관복을 벗어 던져버리고 카타콤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해요. 훗날 고고학자들이 카타콤의 거칠고 어두운 돌벽에서 이 청년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짧은 글귀 하나를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대저택은 내게 화려한 침대를 주었으나 평안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무덤굴은 내게 머리 둘 곳조차 허락하지 않았지만 내 영혼은 비로소 주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왕궁의 노예보다 주님의 제자로 이 굴에서 죽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정말 멋지고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게 됐지요. 주님 앞에 나왔던 서기관은 주님을 따를 때 올 그 세상의 유익과 안정을 분명히 기대했을 겁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 서기관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했겠죠. 하지만 주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고난의 길을 예고하셨다는 것이죠. 카타콤의 청년처럼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유익을 기꺼이 버리고 머리 둘 곳 없는 주님과 함께 좁은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제자, 그 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함께 찬양 나누고 올게요. 은서의 예수의 길, 박상규의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은서의 예수의 길, 박상규의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영국에서 가난한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면서 독학으로 수많은 언어를 마스터한 천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복음에 사로잡혀서 인도 선교사로 가겠다고 결단했을 때 영국의 교계와 사회는 그 재능이 너무 안타깝다, 아깝다라면서 만류를 했다고 하죠. 윌리엄 캐리가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인도에 도착한 후에는 그의 뛰어난 언어적 재능과 학문적 깊이가 알려지면서 인도 캘커타에 있는 영국 왕립 포트 윌리엄 대학에서 정식 교수로 초빙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교수의 직위는 엄청난 사회적 명예와 함께 평생을 부유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막대한 연봉이 보장되는 그런 자리였다고 해요. 인도 선교의 재정이 늘 부족했던 캐리는 그 교수직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세상의 안락함에 앉아서 안주하지 않고 대학에서 매달 지급되는 엄청난 액수의 고액 연봉 중에 자신과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90% 이상의 모든 재정을 고스란히 선교회와 성경 번역 사역에 기부하셨다고 해요. 친구가 아니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랬을 때 나는 이 직업은 그냥 부업일 뿐이야. 나는 내 사명은 선교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야 라고 말했다고 해요. 윌리엄 캐리는 평생 엄청난 돈을 만졌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의 유익도 구하지 않았고 머리둘 곳 없으신 주님처럼 청빈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오직 책 몇 권만을 유산으로 남긴 채 주님 품에 안기셨다고 하죠. 윌리엄 캐리처럼 세상이 주는 화려한 유익과 부유함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을 나의 영광으로 삼지 않고 오직 주님의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만 배설물처럼 흘려보내는 삶, 내 영혼의 진짜 신분은 오직 주님의 제자임을 잊지 않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세이의 평생의 사명, 초롬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평생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우리 사명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온전한 평강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예수전도단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서로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암 전문의 두 친구가 있었어요. 두 친구가 진찰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비슷한 상황이었고 수술 성공률도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항암 처방만큼은 성공률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다며 다른 친구에게 비결을 물었어요. 자네나 나나 같은 약을 처방하는데 왜 내 성공률은 20%밖에 되지 않고 자네의 성공률은 70%나 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 알려주시오. 그러자 친구가 답합니다. 자네는 환자들에게 약을 주지만 나는 희망을 주고 있거든.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러자 친구는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처방하는 약 이름은 하이드록시리아 H로 시작하고요. 옹코빈 O로 시작하고요. 플래티늄 P로 시작하고요. 에토포사이드 E로 시작합니다. 이 네 가지인 경우가 많네. 대부분의 의사들은 약 이름을 그대로 써서 처방하지만 나는 앞글자만 따서 이 약이 당신의 희망 H-O-P-E 호프가 될 것이라고 처방하거든. 차이가 있다면 그것뿐일세.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야기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저자 잭 캠필드의 책에 나오는 간략한 이야기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하게 되죠. 또 절망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희망, 이 한 글자에는 모든 역경을 이겨낼 큰 힘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요. 희망을 품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5 월십의 온 땅의 주인, 앞서서 들으신 찬양 어노인팅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두 명의 의사가 있었고 똑같이 항암 처방을 했지만 한 의사는 그 약 네 개 중에서 첫 자 HOPE 이것을 처방했다고 얘기를 하죠. 아, 저는 이 글을 읽는데 좀 이렇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별그대 여러분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7일을 버틸 수 있다고 하죠. 그렇지만 희망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이상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찬양 문자로 받는데요. 오늘 나눈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

내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1069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듣고 싶은 찬양 문자로 보내주시는데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우물정 1069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돼요. 아, 호프, H-O-P-E 이 한 단어에 모든 역경을 이겨낼 큰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넘치고요, 희망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제이월십입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가사의 큰 은혜와 소망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찬양

함께 하셨죠.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습니다. 언제나 들어도 힘이 되는 소망이 넘치는 찬송가예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악의 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품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희망과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위로하며 끝까지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소망으로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여러분의 삶 하나하나를 제가 다 알지 못하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듣지 못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요. 한숨에도 응답하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를 주님의 품으로 끌어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으로 인해 나에게는 산소망이 있다. 우리 그런 믿음 갖고 이번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에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기독교 심리학자 게리 콜린스 박사는 정신건강의 핵심 요소는 바로 감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시키는 정신적인 효과를 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영적인 통로가 되기도 한다고요. 혼란과 불평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잃지 않은 모습은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거 또한 될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감사하며 서로를 섬길 때 교회는 더욱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것을 믿으며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소울싱어 주의 주님께 감사해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좋은 씨앗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연희엘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범키의 In Christ Alone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캔디 크리스마스의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앤크리스토 월십의 주가 필요해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웅재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소녀나 김인식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내 진정 사모하는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이길승의 닮아가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어쿠스틱 찬송가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지명현의 보혈 찬송 메들리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아이자야 61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위드갓의 말씀 앞에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 계기가 분명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식적으로나 또 내 생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믿어야지라는 의지가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믿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하셨다면 제가 믿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특별히 저 북녘에 계신 우리 방송하는 여러분들도, 또 동포 여러분,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대속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을 꼭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은혜 나누셨는데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다양한 일화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도 말씀하시고 또 사랑하사 하실 수 있는 그런 행동들, 또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돌아보니까 알게 되지만 처음에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가고 기독교에 대해서 처음 접하고 이럴 때는 참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리고 내가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다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저 북녘땅에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에 이 좋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도 북녘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감청하거나 또 이렇게 체크하시는 북한의 군인분들도 계실 거고요. 보위부분들이나, 그리고 또 중국과 러시아에 계신 탈북민분들,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란 분이 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지, 사랑하셔서 어떻게 아들을 보낼 수 있는 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 안에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도 사랑을 직접 전하길 기다리고 계시고요.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사 내가 하나님을 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는 오늘도 FM과 AM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에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각 지역에서는 FM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방송 듣고 또 기도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한국교회 방송가족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은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시간이구나, 귀한 마음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북한에서, 중국, 러시아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신 탈북하신 신앙인분들의 간증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과 북한 지역의 날씨, 이런 정보도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함께 하시지요.

0: 탈북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잘 믿으시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계시는 탈북민분들의 간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지순이 선교사님의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국으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셨다는 얘기까지 들으셨어요.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참 무서울 텐데, 잡히면 큰일 날 텐데 라는 생각도 참 많이 하실 거예요. 지순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회에 발을 들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당신을 향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 만나보실게요.
1: 저는 이 교회라는 거 우린 전혀 몰라요.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근데 교회로 오다바 뒤에다 태워가지고서 교회 조선족 교회를 갔는데 조선족 교회인지도 모르죠. 그래 갔는데 이런 철로 된 층계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2층으로 올라가서 문을 열고 턱 들어가니까 이 가운데 새빨간 주단을 쫙 깔고 양쪽에 이렇게 의자들 가득 놨는데 저쪽 가운데 십자가가 그다란 게 세워진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보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빽 돌아서서 막 냈다 뗐지. 나는 나를 죽일라 온줄 알았어요. 우리는 북한에서 십자가를 죽음을 상징한다고 하거든요. 저거는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이게 아니고 저 십자가라는 거는 죽은 사람 묘지 앞에다 세우는 거 아니면은 십자가 있는 데서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내가 막 뛰달아났죠. 그렇게 해서 막그 층계를 대비 뛰 내려와서 그 마당 가로질러서 가 문을 열자 할까 이 철문을 꼭 닫아놨는데 천상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막 망설이며 이러는데 뒤에서 조선말이 들리는 거 아지매 아지매 아지매 여기 무서운데 아요 들어라는 거야. 그래 이렇게 돌이다 보니까 그때 그게 지금 그 후에 보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여자 조선족 권사님인데 아줌매 아줌매 그러지 말라고 여기가 무서운데 아니라고 왜 가는 거고 아고 십자가 무서워서 난 간다 그러니까 무서운데 아니라고 들어라고.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내려와서 막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 주면서 야 말씨를 들어보니까 조선 사람이구만 이러면서 그럽디다 그러면서 예, 내 조선 사람 맞습니다. 이러니까, 아, 올라가서 하는 게, 그래, 올라가서 다시 그 교회를 갔는데, 지금 나를 데리고 갔던 한족은 뭐 어디 간지도 없고, 그렇게 하고서 뭐 앉아서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온지 지금 한 3개월 한 5개월 됐다. 이렇게 하면서 두루두루 이야기 하다가,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거, 아, 우린 그런 거는 모른다고. 그러면 거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조선 글로 된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가서 읽어보라는 게, 그래, 알겠다고 해서,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이 나는 세상 재밌다 재밌다 그렇게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글이라는 거그 중국에 와서 저는 몇 개월이 지나더라 한 번도 조선 글이라는 거못 보고 조선 말이라는 거못 들어보던 게 지금 그 책을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나는 그리고 또 어릴 때 이렇게 병이 있다 나니까 책을 읽는 게 취미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책만 읽는 사람이라 밥만 먹으면 계속 나 앉아 그 책을 봤어요. 아, 그 책을 보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 특히 자문이라는 게 그렇게 재밌었대. 근데 그게 출애굽기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면서 이런 말, 거기서 처음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을 봤거든요. 와, 세상에 이 책에 그런 말이 있구나. 그때 나는 처음 너무 이게 어떻게 우리는 그 말을 처음 들었는데 그 성경책에서 그걸 봤거든요. 그때로부터 제가 그 성경책을 그저 밤낮으로 계속 읽고 그렇게 하고 그 조선족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 보고 그날 헤어질 때저 한족 사람을 아는가 안다는 게야. 그래서 그러면 저분 저 사람한테다 전화를 해서 나를 좀 여기 놀라오게 만들어 달라고 나는 조선 말하는 사람 너무 그립다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러겠다 하더니 한족이 나를 실어서 교회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일요일에는 정상 예배를 드리고 조선족들은 화요일 날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가니까 할머니들이 조선족 할머니들이 한 100명 있는데 그분들이 내 사연을 듣더니 와, 그 다음 주부터는 이 사탕 이만큼 갖다 주고 또이 사람은 월병 이만큼 갖다 주고 그 할머니들이 나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그럽디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제가 교회를 알고 그다음에 그 권사님 보고 말했죠. 저는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또그 한족 분하고도 또 어떤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필코 나는 한국 가리라. 한국 가리라. 나는 한국 가겠다.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분명히 한국이다. 여기는 아니다. 중국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국 가라는구나. 그래가지고 한국 가기 위한 계획을 많이 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다가 그 권사님이 한국 교회하고 연결이 있으신 분이 돼서 인도해서 그래 열방샘 교회에서 저를 구출을 했거든요. 열방샘 교회 그 저매야 그 임천국 선교사님이라고 그 동북으로 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서 가는데 기차 안에서랑 너무 무서워서 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상단에 올라가서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지금 생각하면 심양이에요. 심양에 떡 내렸는데 심양에 내려서 그 역전 쫙 빠져 나오는데.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
한참 서서 이렇게 두리번 보니까 그 목사님이 나를 손을 이렇게 툭치면서 빨리 가자며, 야, 쟤 우리 조선 사람 다 죽어야 되겠구나. 이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발전하더라. 우리는 뭐하고 살았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 후에 무슨 그 책을 쓴 게 그 내 말하던 걸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정말 가고 싶던 한국으로 왔는데 제가 그 하나님이 음성을

0: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3개월이라는 그 하나님 양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에 열심히 안 나갔어요. 진짜 제가 그 교회에 나간다는 게 그냥 열방샘 교회에서 나를 구출해 줬으니까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 그래 신세를 졌으니까 내가 나가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정말 교회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다 정말 이게 그 사회에 제대로 적응 못한 탓이겠죠. 교회에 가도 그냥 안 입고 온 일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 아, 자꾸 뭐 좀 버릇이 없이 노는 것도 저거 꼴보기 싫고, 그 다음에 그 좀에 그 뭐 권사님들이 뭐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 별로, 그 뭐 입에 침 발린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자꾸 꼭꼭 마음만 들고 사람이 이게 교회에 가서 마음을 할 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아, 그래서 참. 아, 그 교회를 그저 억지로 정말 주일 예배는 한 번도 7년 동안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냥 억지로 가긴 갔죠. 가긴 갔는데 그냥 마음을 열지 못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지 못했죠. 그러다가 그러던 도중에 또 저한테 참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그 아들 하나 두고 온 게 그 아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앓는다 뭐 브로커를 보냈는데 아들이 못 온다고. 그래 왜 못 오는가 하니까 아들이 일어날 형편이 못 된다. 그러면 내가 담가에 들어서라도 데려오나, 내 돈 부르는 것만큼 주겠다. 그동안에 아들 데려오겠다고 정말 열심히 살았죠. 병원에서 그때는 일당, 병원 일당이 7만 원이었습니다. 하루에 그 병원으로 살았죠. 이 서울 시내 안 댕겨본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데려오자고 돈이 되니까 그 다음에 브로커를 보냈는데 3번 4번 그냥 아들 못 데려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5번째로 브로커를 보내니까 그 브로커가 하는 말이 아들이 이름 못 난다고. 그래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간복수가 와서 이름 못 난다고. 근데 아들이 거기서 그 가정적으로 또 문제가 있었어요. 내가 돈을 좀 보내주니까 우리 며느리란 애가 그걸 가지고 저 심파군이란 데 약초를 사러 갔는데 약초 사러 갔다가 거기서 남의 유부남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1년 만에 집으로 안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나한테 그런 이야기는 못하고, 야 어제 금요일 안 데려오네, 금요일 한번 얼굴을 보겠다 어머니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데리고 오겠습니다 해도 안 데리고 오고 이상하더라고. 근데 그때 아이가 벌써 그 며느리가 가출해가지고 1년 반 동안 집으로 안 들어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그러니까 계속 술을 먹은 거예요. 아들이 야 아들이 그 심파군의 며느리 데리러 가면 이 며느리가 헐 숨어버리고 이러면서 한번 나타 안 나고 하니까 그것도 성격이 급한 데다가 거기다가 또 어머니도 없지. 어머니 없을까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거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던 애가 글쎄 술을 먹기 시작했겠죠. 내 짐작인데 그렇게 아까 간복수가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끝내 죽었어요.
1: 하나님을 알고 또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한국까지 오게 돼서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셨을 텐데 또다시 맞이하게 된 안타까운 소식, 절망과 아픔, 죄책감. 그런데 이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내셨을까요? 우리 지선희 선교사님은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마지막 간증의 내용을 나누실 텐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떻게 또 누리고 계시는지 여러분도 기대하시면서 내일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 함께 하시고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1뉴스 보도입니다. 사상 첫 3개국 공동 개최 북중미 월드컵이 멕시코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열고 한 달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한국과 미국이 서울에서 핵협의 그룹 회의를 열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재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군이 이란군의 공격으로 추락한 헬기 승무원을 무인 수상정으로 구조한 뒤 해상 무인 전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해 민주주의와 평화라는 공동가치를 바탕으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의 주역인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이 별세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군관 가족사회에서 계급보다 경제력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중국 거래처 신원 보고를 의무화하며 북중 무역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멕시코 시티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열고 한 달여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참가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된 첫 월드컵으로 전체 경기수도 64경기에서 104경기로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입니다. 개막식에서는 48개 참가국 국기가 차례로 입장하며 축구 축제의 시작을 알렸고 한국의 태극기도 경기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계 싱어송라이터 이재가 세계적인 성악가인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월드컵 공식 주제가 DNA를 열창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재는 노래 후반부에서 또 넘어져도 나 다시 일어나라는 한국어 가사를 불러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 한국어를 알렸습니다. 이어 샤키라 등 세계적인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지며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8만여 명의 관중이 가득 들어찬 경기장은 파도타기 응원과 전통 모자를 활용한 퍼포먼스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공동 개최국이 각각 개회식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멕시코를 시작으로 캐나다와 미국에서도 개막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또한 4개국씩 12개 조로 조별 리그를 치른 뒤 각 조 1, 2위와 조 3위, 상위 8개 팀이 32강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새로운 방식이 처음 적용돼 축구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서울에서 제6차 핵협의그룹 NCG 회의를 열고 북한의 비핵화를 공동 목표로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은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확장 억제 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미국은 핵 전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 역량을 활용해 한국 방어에 나서겠다는 공약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성명에는 북한 비핵화가 양국의 공동 목표라는 내용이 명시됐는데 지난해 말 열린 직전 NCG 회의 공동 성명에는 북한 관련 언급이 빠졌던 만큼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미국 역시 일본과의 확장 억제 대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미는 또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을 연계하는 핵재래식 통합체계를 지속 발전시키기로 했으며 정보 공유와 보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NCG 보안 지침에도 서명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핵 위협 억제와 한반도 안정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다음 회의는 올해 하반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란군의 공격으로 바다에 추락한 미군 아파치 공격헬기 승무원을 무인 수상정이 구조하면서 해상 무인 전력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와 해군은 이를 계기로 무인 함정을 실전 전력으로 확대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국방수권 법안에 소형 무인 수상정의 획득과 운용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해군은 무인 함정을 기존 함대 전력에 통합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도록 요구받았습니다. 미 해군은 앞으로 5년 안에 무인 수상정과 무인 잠수정을 포함해 80여 척의 무인 함정을 보유한다는 계획인데요.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중동 분쟁을 거치면서 저비용 무인 체계가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실제로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군의 공격으로 추락한 미군 아파치 헬기 승무원 2명을 무인 수상정이 구조하는 사례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미군은 고가의 유인 전력과 저비용 무인 체계를 함께 운용하는 유무인 복합 전력을 미래 전장의 핵심으로 보고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해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인간의 존엄성 등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과 글로벌 복합 위기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했는데요. 또 고대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의 진정한 우정은 선한 자들 사이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양국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더욱 깊은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양 정상은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 회복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국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대화와 외교적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도 설명했으며 마타렐라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국제 현안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이 대통령은 로렌초 폰타나 이탈리아 하원의장과도 만나 의회 간 교류 확대와 재외동포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의 주역인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이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고노 전 의장은 1993년 일본 정부를 대표해 위안부 동원 과정에 일본군이 관여했으며 강제성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고노 담화를 발표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책임을 부인하던 상황에서 피해자 증언과 관련 자료를 직접 확인한 뒤 공식 사과에 나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후 고노 담화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와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으로 이어지며 한일 화해와 협력의 중요한 토대가 됐습니다. 고노 전 의장은 정계 은퇴 이후에도 일본 우경화 움직임과 역사 왜곡 시도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했으며 아베 정부가 고노 담화 검증에 나섰을 때도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그를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와 함께 일본의 양심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의 한 군부대 배급소에서 군관 가족들이 식량 배급 순서를 놓고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정치부 소속 군관의 아내가 배급 줄에 끼어들자 포병부 소속 군관의 아내가 항의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결국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는데요. 과거 북한 군 내부에서는 정치부나 보위부처럼 영향력이 큰 부서에 속한 군관 가족들이 사실상 우위를 점해 다른 가족들이 쉽게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이제는 남편의 직위보다 가정의 경제력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돈이 있으면 정치부도 두렵지 않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항의에 나선 가족은 군관 가족들 사이에서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군관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남편의 계급과 직위가 가족의 지위로 연결되는 문화가 강했지만 최근에는 시장화 확산과 경제력 격차의 영향으로 기존 위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일부 군관 가족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어느 부서 소속인지보다 얼마나 잘 사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북중 무역에 참여하는 무역 일꾼들에게 중국 거래 상대의 이름과 연락처, 사업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면서 현장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과거에는 무역 일꾼들이 직접 중국 업체를 찾아 가격을 비교하고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래 상대의 신원까지 국가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가 추가되면서 거래가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일부 중국 상인들은 자신들의 정보가 북한 당국에 전달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거래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북한 무역 일꾼들은 화교를 통해 간접적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를 늘리고 있으며 거래 과정도 과거보다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중국 현지에 파견된 무역 일꾼들은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다녀왔는지까지 세세하게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무역 회복 과정에서 거래선을 국가 통제 아래 두고 이익이 개인에게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나친 보고와 승인 절차 때문에 거래 시기를 놓치거나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기 어려워졌다며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0: 6월 15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에서 18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대체로 오전에 하늘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자성에서는 오후부터 한때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평양은 종일 하늘이 맑겠습니다. 평안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안주 18도, 평양 17도, 자성과 강계 13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평양 30도, 안주 28도, 강계 26도, 자성 25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의 날씨는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습니다. 장현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황해도의 아침 최저 기온은 해주와 장현, 개성 17도, 낮 최고 기온은 해주 31도, 개성 30도, 장현 26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맑겠는데요. 오후부터 장진과 해산, 풍산 그리고 무산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해산 12도, 풍산과 무산 9도, 장진 8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해산 24도, 무산 20도, 장진 19도, 풍산 18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한때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5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 또 하나님께 그 사랑을 드려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오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은 70년, 경량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복음의 메아리 월요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그의 영광이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들,

입술로 새어나오는 한숨과 눈물들 모두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내가 예수 믿고서 그리고 서울 모태탑 창단의 너 성결키 위해 찬양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북한어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 기도하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아멘. 그 어떤 근심과 걱정, 시험과 상처 앞에서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며 오늘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한가득 차고 넘치도록 채우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성결대학교 콘서트 콰이어였고요. 찬양사역자 지선 씨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했습니다. 이어서 국립합창단의 맘 가난한 사람 이 찬송과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에서 매주 만나보는 매일같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던 아브라함은 아들을 희생물로 바칠 수 있는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믿었던 노아도 방주를 짓는 순종을 배웠죠.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순종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던 여호수아도 여리고 성을 일곱 번이나 돌아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 이방인이라도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은 자기 전속 부관들이 이 나만이 뭐라 그런 건지, 야, 우리나라 강기 이스라엘 강보다 말고 내가 왜 여기가, 나 우리나라 강에 가서 물속에 들어간다. 그런데 자기 나라 강에 들어가라 그러지 않고 엘리사가 요단강에 내려가서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네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된다고 했을 때 화가 나서 그냥 가려고 그러다가 장군을 모시고 있던 부관들이, 장군님 그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 그래도 할 텐데 왜, 문둥병 낫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만약 안 나면은 그때 쳐들어가든지 엘리사를 때려 죽이든지 할 수 없이 돌아서서 요단강에 들어갔어. 한 번, 두 번, 세 번 또 들어갔어. 여섯 번 해도 문둥병이 그대로 있는데, 야, 이번에 안 나면 너 죽인다. 일곱 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자기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순종에서 배운 교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참 어떤 사람들이, 아니 난 교회 댕겨도 재주도 없고 교회 봉사를 어떻게 하는지,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니 저는 안 한다. 찬양대도 아니 저는 노래할 줄 몰라서 안 한다 그런 사람들. 만약 그 어린아이가 제자들에게 달라고 그럴 때 순종하지 않고 안 줬으면은 5천 명 먹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아이가 그냥 다 내놨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나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느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순종은 맹종이 아니라

0: 라고 그랬죠. 순종은 본인의 의사에 강압과 협박 없이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전략, 함부로 막 쓰지 말고 남은 거를 전략하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0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했어요. 먹다 남은 거 그냥 돼지나 갖다 주지. 배불리 먹었으니까 남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열두 바구니를 거두었다고 그랬죠.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이곳에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에 온 지 3개월 차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온 이옥희입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이 분단의 장벽이 무너진 그날

0: 남과 북이 서로 마주 앉아 이렇게 안부 인사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청진이 고향인 이오키 자매님 함께 하고 계신데요. 자리로 바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 지금 남과 북에서 또 제3국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그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북한에 계신 모든 어렵게 살고 계시는 동포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북한에서 이제부터라도 하느님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은 우리한테 정말 힘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의 손길에서 구해주시는 천재이시고 우리한테 넓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모두 이 길에서 다 함께 하느님을 믿고 가기를 바랍니다.
0: 아멘. 믿음의 길로 초청하는 말씀으로 오늘 문을 열어주셨어요. 같은 고향, 우리 청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지나쳐왔던, 거쳐왔던 중국의 곳곳에서 제3국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정착 3개월 차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막 3개월에 접어드셨다고요, 선생님?
1: 네. 오늘까지 3개월입니다.
0: 이 3개월이 이제 하나원을 졸업하고 나서 사회 정착 3개월인 거죠?
1: 네.
0: 그럼 지금은 어디서 살고 계세요?
1: 저는 광명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0: 광명시요?
1: 네.
0: 처음에 지역을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1: 네.
0: 서울, 경기, 부산 가시는 분도 계시고 제주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참 많은데 광명을 직접 선택하신 건가요?
1: 예. 이 북한에서 살고 있는 그 아이를 북한에서 임신돼서 그 중국에서 나가지고 곤반 났을 때부터 키운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을 데리고 오다 나니까 그 딸을 지금 공부시켜야 하겠기에 이 서울에서 광명이 가까웠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광명을 우선 첫째 선택했고 다음 두 번째는 광명이라 할 때에는 저도 무슨 크게 이 남한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두건대에는 그저 광명이 오게 되면 우선 첫째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신목사 선생님의 교회도 광명이 있다 했기 때문에 사실은 두 번째는 그걸 그렇게 택했습니다.
0: 선생님의 그 한국행을 같이 도와줬던
1: 네.
0: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죠.
1: 네.
0: 그리고 따님을 이곳으로 같이 이제 부르기 위해서 광명을 선택했다고 하셨는데
1: 네.
0: 따님도 선생님께서 오시고 나서 그 이후에 온 건가요?
1: 아닙니다. 산 넘고 강 건너 그 험한 길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0: 같이 오셨어요.
1: 네.
0: 근데 따님은 그럼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탈북 신분은 아닐 텐데요.
1: 사실은 저는 북한에서 가 엄마가 임신돼서 석 달 반 만에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임신돼가지고 중국에 와서 중국에서 출산했습니다.
0: 선생님이?
1: 나는 북한 사람이고 내가 친구입니다.
0: 아, 친구의 친구 딸이에요?
1: 친구 딸인데 엄마가 자기는 남한에 가야 된다고. 못 키우겠다고 남을 주라 하는 걸 제가 키웠습니다.
0: 아, 그럼 그 어머님은 먼저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1: 예.
0: 만나셨어요?
1: 만났습니다.
0: 생모시잖아요.
1: 예.
0: 생모와의 따님과의 그런 만남도 상봉이 됐겠어요.
1: 네.
0: 10여 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 두 분은?
1: 16년 만에 만났습니다.
0: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을까요? 감히 저희가 상상이 안 되는데.
1: 저로서는 크게 대한민국에 그분이 온 것도 몰랐고 국정원에 오다 나니까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어쨌든 아이 엄마니까 아이 보고 거짓말 쓸 수는 없었고 아이는 지금 현재까지 내가 엄마인 줄 알았고 여기에 와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이야기하다 나니까 엄마를 국정원에서 찾았고 둘이
0: 세상에.
1: 아마 친서 전등도 다 했고 맞으니까 서로 면회도 했고 나도 만났고

0: 그랬는데 난 나보다도 이 딸이가 더 충격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안 했지만.
1: 아이가 반응이 어땠나요?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0: 예, 아이가 정말인가 정말인가 따졌을 뿐이지 뭐 특별하게 어쨌든 반응은 없었지만 좀 속이 깊은 아이입니다. 말하기 싫어하고 아마 속은 좀 무슨 생각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그 생모 선생님과 만났을 때는 아이의 감정이 좀 더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0: 남달랐지만 아이는 우리 둘이 사이 말을 한 마디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차이점으로 감정 표현은 좀 적게 됐을 것입니다.
1: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말만 예. 거의 쓰는 거죠.
0: 예.
1: 그럼 중국인 신분인 거죠.
0: 실지는 북한에서 임신돼 온 아이고 아빠도 북한에 있는데
1: 네.
0: 중국에서 태어나다 나니까 중국 상극 아이로 되어 있습니다. 문건상.
1: 국적은 중국인으로 되어 있고
0: 실지는 북한 아인데.
1: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광명이라는 우리 서울이랑 정말 가까운 곳에서 같이 지내고 계신 거예요.
0: 예.
1: 그 딸아이가 처음에 이곳에 선생님이랑 같이 남한에 왔을 때 비행기에서 딱 내렸을 때 두 분의 그 감회도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0: 예, 맞습니다. 우선 첫째, 야 나는 잡히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왔구나. 이것이 제일 첫째였고
1: 네.
0: 인천공항에 들어섰을 때 국정원의 분들이 정말 네타이를 다 메고 깨끗하게 한 분들이 우리한테 오느라고 수고했다고 정말 잘 왔다고 할 때 뭐이랑 말할까? 우리한테는 사실은 친형제도 아니고 부모 형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잘 왔다고 고생 많이 했다고 수고했다고 할 때 거기에서 눈물이 나왔고 난 아이 손을 붙잡으면서 나보다도 네가 정말 성공하는 길에 왔다고 난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정말 잘 왔구나. 엄마는 지금 나이가 있지만 나는 너를 잘 봤다고 그래도 너는 조선족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성경 공부를 석 달 태국에서 하고 오는 어간에 아이가 내보다 성경 공부는 더 많이 했고 학교에 다니는데 기독교도 열심히 다닙니다. 열심히 다니고 정말 일요일날에는 남들이 학교도 안 가는 그 교회에 집에 왔다가도 11시면 그 기독교에 가서 자기가 참가해야 된다고 열심히 찾아갈 때 기특하고 정말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국민으로서 이 엄마는 나이 먹고 와서 큰 힘을 보탬을 못 주지만 이 자식을 해도 보탬을 줄 수 있었고 감사하고 하느님께 우리가 계획 안에 이제 와서 우리를 이 계획 안에 들어서 지금이라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덕분에 믿음에 모든 걸 다 보답하게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1: 정말 이곳에 오셨을 때 그렇게 처음 들었던 말처럼
0: 네.
1: 너무나 잘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얼마나 또 아름답고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완벽할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곳에서 따님과 이루어가는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는 그 하루하루의 은혜가 너무 기대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이곳에 오기 전에 가졌던 하나님이 주셨던 소망들 그리고 또 고향 땅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어요. 청진은 어떤 곳이었는지 또 오는 여정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청진이 고향인 이옥희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박신아 콰이어였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찬양 전에 함께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이 자매님이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의 삶이 바로 분단의 장벽이 무너졌을 때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낯선 듯 낯설지 않은 낯선 땅 가운데 그런 정착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요. 돌이켜보니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고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의 간증에 함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서로 마주 앉아서 나눌 수 있는 그날, 남과 북 사이의 거대한 장벽이 무너지는 그날이 그 하나님의 때가 머자는 줄을 믿으면서요. 서로에게 겨눈 것이 총구가 아닌 내미는 따뜻한 손길일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면서

순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 활동을 제한하고 실내 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2부 순서는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우리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영생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

9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또 여름에 중턱으로 향해 가면서 지난 시간에는 남산 둘레길을 다녀오신 얘기도 해주셨고요.
1: 네.
0: 그리고 한창 더워지기 전에 또 이곳저곳 산책을 다니기도 하고 오고 가는 길목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너무나 오늘은 고액인 것 같아요. 가격이
1: 맞습니다.
0: 나가는 내돈내산을 네. 하나 준비해 주셨어요.
1: 네.
0: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2026년 5월 31일 국내산 전기자전거 159만 9천 원의 마지막 할부 결제 금액 16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아, 이번 16만 원이 마지막 할부 금액으로 결제가 된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대표님, 할부라는 이 개념이 북한에도 있을까요?
1: 아, 제가 아실 때는 없었는데
0: 네.
1: 지금 요즘 카드라는 게 나온다고 하니까 있을지
0: 아.
1: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전기 자전거 하면 요즘 북한에도 지금 그 꽤 중국산이 들어가 있는 걸 보거든요. 요즘 그 저 외국인들이 북한 그 평양이랑 관광하면서 그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 찍은 영상들이 지금 막 공개되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평양에도 전기 자전거 중국산들이 막 다니더라고요.

0: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번에 거는 우리 대한민국 전기자전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쌈보다는 비교 안 되게 좀 기술력이 높은 거라서. 근데 159만 9천 원이면 그저 160만 되는 건데요. 근데 그게 10개월로 이번에 할부를 했어요. 근데 벌써 이번에 마지막 10개월 차 16만 원이 이제 결제된 거예요. 정확히는 15만 9천 원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결제 딱 되는 순간에 기분 좋더라고요. 이제 다 끝났네, 이거는.
1: 다 갚았다.
0: 완전 내 소유다, 이제 이거는.
1: 예. 이게 할부가 그러면 분할해서 결제를.
0: 예, 10달 동안 분할되되 이자가 붙지 않고 분할되는 거라서.
1: 무이자로. 무이자로. 예, 무이자로 된 거죠. 이게 이자가 조금씩 붙는 할부도 있는데 무이자로 받으셔서.
0: 아, 이건 또 전기자전거가 이벤트로 이제 무이자 10개월까지 되는 걸 제가 사다 보니까. 참 좋았습니다.
1: 참 행사가 있는 것도 많고. 네. 국내산 여기가 그 국내에서 최고 브랜드라고 할까요? 최고.
0: 네, 그렇죠. 맞습니다.
1: 기업에서 사신 거잖아요.
0: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는 전 세계가 에너지를 전기로 많이 이제 바꾸잖아요.
1: 네.
0: 근데 전기를 바꾸면 문제가 되는 게 배터리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정말 잘 이제 성능이 좋은가가 중요한데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배터리 기술은 진짜 이제 뛰어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국내산 배터리다 보니까 한번 충전하면 그 충전해서 가는 거리라든가 그게 엄청 파워가 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기분 좋게 지금 달립니다. 지금.
1: 근데 전기 자전거라고 했을 때 북녘에서도 조금은 상용화된 전기 자전거라고 하셨지만 얼마나 또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전기라는 것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0: 네, 맞습니다.
1: 이곳에서는 그 상황이 완전 다르죠.
0: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전기가 자꾸 정전도 되기도 하고.
1: 네.
0: 들어오는 전기가 전격 전압이 안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배터리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인터넷이 망가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충전할 때는 아주 그 정확한 제 용량의 전압이 들어와야 되고.
1: 네.
0: 그리고 충전할 때 그 충전하는 이 배터리 자체도 또 기능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전기 자전거 하면 사실 배터리가 심장이에요. 이게 심장과도 같은 그런 게 가장 큰 건데 원래 이 배터리는 그 수명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충전하는 횟수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충전했을 때 가게 되는 거리가 있고.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배터리 때문에 화재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화재사고가 안 날 수 있는 안전 기술이 또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이번에 이제 구매한 거는 광고에도 많이 나왔지만 엄청나게 이제 우리 그 국산, 한국산으로 잘 이제 기술적으로 너무도 이제 이번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진짜 질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타보면 알거든요. 이제 그전에 제가 전기자전거를 우리 한국산 배터리 말고 중국산도 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1: 네.
0: 그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내 온도도 막이 경사 각도가 높잖아요. 그때도 이제 보면 벌써 파워가 다르거든요.
1: 참 자랑스러워요. 이런 거 보면.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배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1: 북한에서도 충분히 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저희가 한민족이잖아요.
0: 네.
1: 그런 여건이 안 될 뿐이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들면서 거기는 이런 그렇죠. 제품들을 다 수입해서 쓰잖아요.
0: 다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북한은 강물 자원은 충분히 많아요. 희토리도 많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하면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북한에서 과학을 했잖아요. 생물학을 했는데 그때부터 느낀 게 그거예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종합적으로 그게 이제 같이 합류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돼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물건이 나올 때 그게 단순하게 그 어떤 한 가지 물질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1: 네.
0: 다양한 분야, 다양한 성분들이 다 혼합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자면 전 사회 과학 기술적인 수준이 다 고르게 올라가야 돼요.
1: 아.
0: 근데 그건 북한은 그게 안 돼요. 과학기술 발전은 투자가 중요하잖아요. 예산이. 그러니까 그러한 예산들이 이제 국가가 잘 산 나라는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요.
1: 네.
0: 근데 북한은 그런 투자할 만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은 기술자들의 인건비가 엄청 높잖아요.
1: 그렇죠.
0: 한 사람이 한 달 월급이 보통 이제 그러니까 1년 연봉을 보게 되면 다 몇천 달러 넘어가거든요. 막 네. 만 불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연봉이. 예. 근데 북한은 과학자들 배고파요. 완전히 먹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발전

0: 해야 되는데, 이잘 먹어야 머리가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교가.
1: 참 이게 지척에 있는 곳이면서도 이런 데서 오는 간극도 너무 큰것 같아요.
0: 네, 저는 지금 자전거를 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런 날 내놓고는 출퇴근을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녀요.
1: 네.
0: 그때마다 타면서 대한민국도 자전거도 그렇게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만큼. 저는 그
1: 아유.
0: 출퇴근길 자체도 자동차 도로하고 완전 구별된, 정말 국가가 돈 투자해가지고 만든 도로가,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돼 있잖아요.
1: 그쵸.
0: 그 자전거 도로를 탈 때는 저절로 콧노래가 막 나와요. 야, 나 이게.
1: 자전거를, 그러니까 이게 출퇴근용으로 타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서울부터 부산까지 찍고 타시는
0: 맞아요.
1: 분들.
0: 건강상 운동을 하면서 하는 분도 꽤 많죠.
1: 맞아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또 이렇게 서울을 중점으로 둬서 가로로 또 횡단하시는 분들도
0: 아,
1: 많으시고.
0: 그리고 요즘에 그 TV로 보게 되면 유튜브 있잖아요. 거기
1: 네.
0: 우리 한국 친구들이 자전거 가지고 전 세계 일주합니다. 야, 난 세계 일주하는 거 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자전거로 세계 일주한다니까요.
1: 또 이게 새삼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세계 일주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0: 네,
1: 돌아오잖아요.
0: 그렇죠.
1: 일주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중국을 찍고 나서 들어오는 육로가 막혀 있으니까,
0: 네,
1: 배를
0: 배를 타고
1: 타거나
0: 들어오죠.
1: 비행기를
0: 맞습니다.
1: 타는데, 그 일주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0: 네,
1: 이렇게 육지로 오면 얼마나 좋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0: 그렇죠. 빨리 북한이
1: 하거든요.
0: 열려야 되는 일인데,
1: 네.
0: 저도 빨리 통일되면 저는 진짜 그때 자전거 타고 한번 세계 일주 해볼 겁니다.
1: 서울에서 평양 찍고 양강도 찍고
0: 그 다음에 또 모스크바 찍고 런던 찍고 하면서
1: 영상 다 찍어주세요,
0: 예,
1: 대표님.
0: 그래야죠.
1: 그래서 이런 자전거에 전기 자전거를 준비해 주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아멘.
1: 아멘.
0: 예. 참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벌써 우리 인간은 다른 이제 동물체와는 달리 지혜롭게 총명하게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이 자연 만물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우리의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북한은 참 그런 것마저도 허용되지 않은 나라라고 보여집니다.
1: 이런 사람의 기술과 재능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함께 남과 북이 믿고, 그리고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성경 말씀에 아멘이라는 믿음의 화답으로 나아가는
0: 네.
1: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또 다른 하나님과의 그 여정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시간 내게 주실 마음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며 나의 심신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찬양한 곡 함께 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요. 찬양 후에는 북에서 온 김권능 목사님의 메시지,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김권능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마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고난과 위험과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과 나쁜 사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막고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도 우리 인생, 우리 개인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상, 그러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해결되는 은혜를 입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 앞에 내려짐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 한번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십자가 보혈 앞에 구원함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잠시 잠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며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북녘의 동포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고백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고 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날을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0: 6월 15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의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제주도에서만 아침까지 하늘에 구름이 많이 낄 전망이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14에서 20도로,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1도 사이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전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오후부터는 밤사이에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8에서 18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한때 날씨가 흐리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복음의 메아리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극동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방송입니다. 창원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혜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해 우리의 삶이 은혜의 하루로 변화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27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므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랍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우는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0: FEBC
1: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예입니다. 어떠한 큰 슬픔이라도 주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 슬픔은 끝이 나고 맙니다. 어떠한 고통이라도 주님이 한 번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 순간 소멸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고통이라도 주님이 멀리 계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환희의 여부는요, 오직 주님과의 거리, 그 한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닐까요?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어제의 모든 피로를 딛고 오늘도 일어납니다. 나의 모든 고단함을 씻어주소서.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알지 못하는 새 힘을 내게 공급하소서. 내 삶을 모두 아시는 아버지께 모든 고민과 걱정과 아픔을 맡깁니다. 나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건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능력으로 지울 수 없는 아픈 기억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두 가져가시고 새로운 것들로 나를 채워주소서. 나를 온전히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기 원합니다. 그 힘으로 오늘도 새로 시작합니다.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충전되는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넘치는 힘을 구합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과 몸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소서. 남보다 더 성실하게 하루를 살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 환영받는 사람이 돼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손잡고 마음을 모아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건강과 직업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게 하신 이 모든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존재와 삶의 기쁨, 저희가 주고받는 사랑에 대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주심에, 그리고 그들 하나하나의 고유함과 특별한 재능,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친척과 친구들의 우정과 도움, 그들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즐거움에 대해서도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아름답고 풍요로우며 당신의 사랑과 영광을 엿볼 수 있는 이 세상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다음 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할 줄 알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신과 관계된 것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실상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의 집착과 욕망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한 사랑에는 향취가 있죠. 하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사랑에는 사망의 악취가 있을 뿐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동부교회를 섬기는 박종류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일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나서야 시작하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발을 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이라는 장애물 앞에 멈춰서 계시나요? 오늘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걸음에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에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돌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고 성실하며 다른 사람을 잘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이라는 우리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성경은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세 가지 특징을 말하죠.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요. 착한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어야 지닐 수 있는 거룩한 인격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인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빛나는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15일 월요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충만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충만 두 글자 남겨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FM 98.1 장원극동 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충만입니다. 충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시편 5편 3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새소리를 듣고 스치는 바람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해가 뜨면 노래하는 새처럼 아침마다 주님을 향해 노래하게 하소서. 나의 찬양이, 나의 기도가, 나의 고백이 주님께 올려지게 하소서. 아침마다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녁에도 기도할 수 있으나 아침에 더욱 기도하게 하소서. 저녁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나 아침에 더욱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그래서 나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게 하소서. 모든 순간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필요와 고통과 간구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때로 너무 지쳐서, 때로 너무 바빠서, 때로 잊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생각하소서. 나의 눈물과 아픔과 고백과 찬양을 모든 순간 들어주소서. 어떤 사람보다 나의 사정을 살피시며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의 반석이시고 방패이시며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아침에 주님께 더욱 나아가고 기도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충만 두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충만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시편 5편 3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충만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충만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 충만 두 글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본문으로 언약궤를 빼앗기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교회들 안에서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의 항상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나도 틀릴 수 있다는 겸손이 없이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라는 독서는 정말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무모한 자신감으로 패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읽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마치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블레셋과 싸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려한 것 같지만 결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고 했는데 졌을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는 말은 지난주 본문과 연결선상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자라면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해 모두에게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던 그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전한 말씀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결정한 것은 별 연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1절 후반부인데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쳤더라입니다. 이것은 공격 대형이에요. 진을 치는 것도 방어 대형이 있고 공격 대형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블레셋을 공격 대형으로 진을 쳤다는 말이 굉장히 우리가 사사시대 300여 년의 역사를 안다면 쇼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 3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남의 나라를 침공하기보다는 외세 침략에 자기를 지켜내기가 급급했습니다. 도망치기가 바빴고 싸운다고 해도 100% 지형을 이용한 방어작전이었지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공격대오를 갖추고 상대를 공격한다? 그것도 블레셋한테? 블레셋은 우리가 참 성경에서 많이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드리면 이스라엘을 공략했던 그 수많은 외세 침략자들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강한 존재였어요. 원래 이 블레셋은 바다를 누볐던 바이킹 같은 해양민족으로서 전성기 때는 강대국 애굽과 정면 충돌을 할 정도였죠. 그렇지만 주전 10세기 초에 애굽과의 세력 다툼에서 패배한 뒤에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거예요. 일찌감치 철기 문명을 받아들인 블레셋은 농사가 주업이었지만 해양민족답게 무역을 통해서 막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 돈으로 철제 무기와 전차대를 보유했고 아직 총동기 문화를 벗어나지 못한 가나안 땅의 많은 민족들을 압도했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 국가 중에서 가장 잘 정비된 국가 조직과 경제력과 행정력을 그리고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아주 노른자, 기름진 남서부의 해양 평야지대를 우리로 치면 거의 호남평야 같은 곡창지대를 고스란히 블레셋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이 블레셋은 40년간의 그 엄청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압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감히 블레셋을 상대로 체계적인 군대나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이 먼저 선제 공격할 공격 대응을 갖출 생각을 했을까요? 17세기 영국의 패트릭 주교라는 신학자는 이 일이 블레셋의 40년 이스라엘 통치 중간쯤에 삼손의 죽음 얼마 뒤에 일어난 일로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해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하시죠? 블레셋의 신전에 가득 찬 사람들의 파티 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려서 수많은 블레셋의 방백들과 장군들과 지도자들 수천 명과 함께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은 지도층이 한꺼번에 괴멸된 리더십 공백이 일어났겠죠. 그걸 지켜보던 이스라엘이 야, 때가 왔다. 드디어 블레셋에 그동안 당했던 하늘 갚을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라고 판단하고 아마 군사를 일으켜 먼저 블레셋을 공격하기로 결정했겠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옳은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블레셋은 약해졌지만 이스라엘이 강해진 건 아니었다는 사실이요. 그렇다고 해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체계적인 군사훈련을 한 것도 아니면서 이때가 찬스다. 그리고 돌격했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대패합니다. 이스라엘이 무려 4천 명의 전사자를 내고 물러섰어요. 자,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문제는 그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야지 그 다음 실패를 막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게 안 돼요. 3절 읽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보세요. 첫 단추부터 잘못 깨고 있죠. 우리가 왜 패배했는가를 겸손히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지?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고민고민들 하다가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거 영감일지도 모르겠다. 저 중앙 성막에 있는 실로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리로 가져오자.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승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이 언약궤는 오래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을 넣은 상자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국가 보물 1호입니다. 광야 생활 내내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군했죠. 그 언약궤가 있으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광야에서 지켰어요.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에 독충도 그들 진영에 가까이 하지를 못했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을 갈랐죠. 여리고성을 돌 때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돌아서 저 무적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그 수백 년 전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의 승리의 아이콘이었던 언약궤를 300년 만에 이제 우리가 다시 전장에 등장시켜보자.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물이지 영적인 본질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영적인 상징물이 아니라 본질이 흐트러져 있다는 거죠. 영적인 본질이 흐트러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삶에서 거룩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지도층들부터 무너져 있었어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돈 밝히고 음란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세속화되어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줄도 몰랐어요. 영성이 너무나 타락하면 회개도 못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미 하나님의 임재가 그

그를 떠난 지 오래되었어요. 누구와 싸워도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다는 말을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언약궤를 그것이래요. 감히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들이 부릴 수 있는 그것 승리의 도구로 부적처럼 전락시켜버린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는고 이 편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그들의 욕심대로 해줘야 되는 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리 가라 그러면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가는 알라딘 램프의 하인이 되어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어떤 영적인 싸움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4절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38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이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장로들의 결정 과정에서 그 누구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체크하지 않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부 다 흥분해 있었어요. 그들은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으면서 언약궤의 그 매지컬 파워, 마법적인 힘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성막에서 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언약궤를 빼자는 이 기절초풍할 아이디어를 아무도 기도하면서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엘리도 오케이 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언약궤가 이송될 때 함께 따라옵니다. 아마 제사장으로서 모든 백성들의 기대에 찬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면서 의식되면서 이 언약궤를 호위하면서 왔겠죠. 엘리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내보내서는 안 되는 언약궤를 죄로 타락한 자기 아들들한테 호위시켜서 전장터로 보냈어요. 이들은 애당초 이스라엘의 타락한 신앙의 원인 제공을 한 나쁜 지도자들이었어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이 엘리의 아들들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영적인 지도자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위험하냐 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같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는 아무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을 때 이것이 양쪽 진영에 미친 심리적인 영향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일단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치 2002년 한국이 월드컵 4강 진출할 때처럼 그냥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이스라엘 군영의 환호성이 얼마나 우렁찼던지 저쪽 블레셋 진영까지 다 들렸어요. 그 블레셋 지휘관들이 놀라지 않았겠어요. 엊그저께 완전히 깨박살이 난 병사들이 4천 명의 전사자를 놓고 대패했는데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어야 될 이스라엘이 마치 이긴 것처럼 왜 저렇게 환호성을 지르지? 무슨 일이지? 때마침 이스라엘 진영에 파견되었던 블레셋의 첩자들이 본영에 도착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전해줍니다. 블레셋 장수들이 충격을 받았겠죠? 6절, 8절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지를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왜 충격이었느냐 하면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각자 자기 민족을 지켜주는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모든 문명의 도시에 가보면요. 신전이 딱 도시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끼리 전쟁을 할 때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기면 이쪽에 신이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 쪽의 신상을 가져다가 끌어오기도 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원래 해양민족이었던 블레셋이 왜 여기까지 쫓겨왔다 그랬죠? 애굽과의 전투에서 져서 왔다 그랬죠?

0: 그런데 그 강한 애굽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무릎 꿇리고 애굽의 전차대도 수장시켰다는 이야기를 블레셋도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 언약궤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수많은 성들을 300년 전에 무너뜨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설의 언약궤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용으로 왔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의 신관으로는 이스라엘의 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놀라운 거는 그랬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전투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반응이 정반대로 나옵니다. 구절 읽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옛날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가나안과 정복전쟁하기 전에 그 대사를 블레셋 사람들이 그대로 자기 병사들 정신교육시키는데 사용한 거죠. 아니 저쪽에 강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다는데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죠? 처음에는 그들도 동요했겠죠. 그런데 역시 블레셋의 장군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위기를 오히려 역으로 자기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기회로 사용한 거죠. 너희들 정신 차려! 강하게 대장부가 돼야 돼. 이제 정말 물러설 곳이 없어.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 짓밟아 왔는데 이번 전쟁에 패한다면 거꾸로 이스라엘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 짓밟을 거야. 그런 무서운 보복과 수치를 당하고 싶지 않거든 모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 우리는 배수의 진을 치고 붙어야 된다는 거야. 객관적인 전력에서 이미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무기나 군사체계나 모든 것에서 우위고 그 전날 전투도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런데도 블레셋은 언약궤가 도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히려 마치 패배에서 회복하는 병사들처럼 우리 죽기까지 싸우자 하고 결의를 다지는데 전날 전투에서 아주 패배했던 이스라엘 쪽만 야 언약궤가 왔어 우리 이길 거야 라는 핑크빛 자신감에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편일 거라는 헛된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오히려 블레셋은 이를 악물고 독하게 나오는데 말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가 너무 마귀들의 결기를 우습게 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나약하게 영적 전쟁을 하면 마귀는 전력 투구하는데 대충대충 하지 않는데 왜 우리만 다 풀어져가지고 뭐 이렇게 되겠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할 거는 나이반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는 체크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두 번째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 패배는 전의 패배와는 차원이 다른 무참한 패배였습니다. 10절 읽습니다.
1: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력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0: 자, 이 두 번째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 말은 전투의 주도권을 처음부터 블레셋이 갖고 갔다는 뜻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백중지세로 부딪히는 그런 용어상박의 대결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블레셋의 군세에 괴멸되는 상황이에요.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철저히 훈련된 블레셋 군대가 정신력까지 아주 독하게 마음먹고 우리는 저들의 신과 싸워야 된다는 독한 마음으로 전력 투구하고 나왔으니 아주 그냥 흐트러져 있던 이스라엘, 그냥 막연하게 언약궤만 믿고 나왔던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는 말은 주의체계가 아주 붕괴돼가지고 각자 살 길을 찾아서 완전히 콩가루처럼 와해되었다는 뜻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이스라엘을 추격하며 학살을 시작했는데 그날 3만 명의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3만 명이면 이스라엘의 작은 지파 하나가 그냥 무너져버린 거예요.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탈취당했습니다. 그 언약궤 옆에 있던 엘리의 두 아들도 그 자리에서 전사하죠. 헛된 믿음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리고 12절, 18절에 보면 엘리 집안의 마지막 몰락까지 자세하게 다룹니다. 제사장 엘리는 이 패전 소식을 전령으로부터 전해 들었죠. 전령이 와서 패배했다는 이야기를 알리기 시작하니까 실로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통곡하기 시작했고 엘리는 이를 악물고 전령의 소식을 듣습니다. 전령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죠. 첫째, 이스라엘이 패배했다. 수많은 군사들이 죽었다. 둘째, 당신의 아들 두 사람도 죽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궤를 적에게 탈취당했다. 그런데 엘리는 처음 두 번째 뉴스까지는 이를 악물고 듣다가

세 번째 뉴스에 충격을 받고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세 번째 뉴스가 엘리한테는 가장 큰 충격이에요. 전쟁에서 패배한 것보다 아들 죽은 것보다 더큰 충격은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언약궤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심이었어요. 생명이었어요. 이때까지 광야에서 모세가 언약궤를 받은 뒤로 수백 년의 외세 침략을 당하면서도 단한 번도 언약궤만은 뺏긴 적이 없어요. 인생에서 아무리 무너지고 쓰러져도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는데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끝을 의미했습니다. 이 언약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제사장에게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허락 없이는 언약궤를 성막 밖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건데 엘리가 그 아들 두고 함께 이걸 내보냈잖아요. 허락도 없이. 그래서 안 그래도 불안해하던 차에 민족의 생명과도 같은 언약궤를 뺏기고 나니까 엘리는 그 충격에 멍해졌던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의 집안의 몰락을 이렇게 성경이 디테일하게 다루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패배와 언약궤가 뺏기는 것과 영적 지도자들의 잘못이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나 지도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는 나라가 무너지게 합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껍데기 신앙을 영적 지도자들이 고수하면 백성들도 똑같아지고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참담한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왜 졌지? 어째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는데 왜 우리가 또 졌지? 그것도 전날보다 10배나 더 많은 전사자를 내면서 그 옛날 여호수아는 이겼는데 왜 우리는 안 되지? 그때는 요단강도 무너뜨리고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블레셋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강해졌단 말인가? 그건 아니었죠. 패배의 원인은 언약궤가 아니죠. 언약궤를 잘못 사용한 이스라엘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바로 이거죠. 그들은 겉에 보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굉장히 열심히 드렸지만 이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제사 드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배우자한테 최고급 반지를 선물해 본들 그 결혼에 무슨 힘이 있어요? 뒤로는 우상숭배를 더 열심히 하면서 사는 거는 주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살면서도 회개할 줄을 몰랐잖아요. 그런 영성을 가지고도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할 거라는 착각, 승리할 거라는 착각을 했어요. 십자가 목걸이만 메고 나가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만사 형통하리라고 믿는 것과 같은 거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부적같이 사용합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 언약궤에 있지, 언약궤 하나님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욕심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언약궤가 있어 본들 어찌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중국 무협지를 참 좋아했는데 그 무협지의 한 이야기에 보면 당대 최고의 검객이 남긴 전설의 보검이 있었어요. 수많은 검객들이 그 검을 탐냈지만 그 검은 스스로의 주인을 고른다고 했어요. 악한 사람이 그 검을 잡고 함부로 휘두르면 그 검이 악한 주인을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선하고 의로운 검객만이 그 검의 주인이 될수 있었다고 하죠. 그 옛날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모시고 갔을 때는 승리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갔을 때는 왜 패배하냐? 여호수아는 순종의 사람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사람이니까 그렇죠. 누가 그 언약궤를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은 결코 만누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결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시는 거죠. 네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욕심으로 언약궤를 이용하면 언약궤가 너를 베어버릴 것이다. 거룩과 순결이 없는 기도에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고 그런 위선적인 예배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예배가 막혀버린 상태

상태에서 우리는 결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블레셋보다 훨씬 강한 마귀의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데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성도의 상급을 빼앗기고

0: 과거에 돌아보는 회개와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가 부르짖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언약궤는 눈에 보이는 거룩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실 때 얼마나 외세 침략에 무참하게 짓밟히는가를 깨달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항상 불안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이가봇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무조건적으로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조건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사고를 쳐도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다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이것을 주목하시고 이것을 임재하실 때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병든 몸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집을 나간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며 멍들 우리나라의 경제도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것을 주목하실 때 그 큰 은혜의 임마누엘이 이가봇의 시대를 끝낼 줄로 믿습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새로운 교회 한옥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생명수 샘교회 이종만 목사님입니다.
1: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전쟁의 위험을 안고 사는 이 땅에 복음 통일, 예수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민족을 찾으시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모든 지도자들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상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영화롭게 하여 제사장 나라의 복과 장자의 복을 받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6월 15일 월요일 빛나는 오늘 2부 함께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충만 두 글자고요.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죠? 충만 두 글자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출석 단어는 충만입니다. 충만 두 글자 남겨주셔서 기도문 다 받으시고 출석 선물은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 야베스 목장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 충만 두 글자 남겨주셔서 기도문도 받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 특징으로 말한다라고 1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선 말하고 있는데요.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지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어야 지닐 수 있는 특징이라는 거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바나바처럼 착하면서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출석 단어 충만 두 글자입니다. 샵 0981번으로 남겨주셔서 함께해 주세요.

오늘 출석 단어는 충만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920님께서 문자를 너무 오랜만에 보냅니다. 새벽부터 사역을 할 때가 많아서 방송 참여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매일 극동방송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지금은 또 부산 가는 길에 방송 듣고 계시다고 남겨주셨어요. 감사해요. 저도 기억하고 있어요. 3139님 오늘도 주 안에서 착하고 성령 충만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4388님 친구인 것 같죠? 다시 새벽 기도에 나와서 너무 기쁘다고 함께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감사하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9277님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바라고요. 9139님 피난처가 되신 나의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주어진 시간을 충만하게 사용하겠습니다. 5806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이 옳으시나이다. 오늘도 충만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7885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한 것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1457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2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0: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8분 지나고 있고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만나보겠습니다.
1: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 비전교회 한재웅 목사입니다. 인문학의 주인은 하나님, 인문학을 하나님께. 오늘은 19세기 미국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었다는 러셀 콘웰 총장님의 나의 다이아몬드는 어디에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이 내게 주신 다이아몬드가 제일 소중합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러셀 콘웰 총장은 깊은 감명을 받아 이 이야기를 천만 명이 넘는 청중에게 6천 번 이상이나 강연했습니다. 페르시아의 한 부자 농부 알리 하페드, 그에게는 넓은 농장이 있었고 과수원도 있었고 돈을 빌려 사는 이웃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에서 온 한 수도자가 그의 집에 머물며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큰 다이아몬드 하나면 이 지역 전체를 살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이라도 발견한다면 당신의 아들을 이 나라의 왕으로 만들 수도 있지요. 그 말을 들은 알리 하페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갑자기 가난뱅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농장을 팔고 가족을 이웃에게 맡긴 채 다이아몬드를 찾아 길을 떠납니다. 인도를 뒤지고 중동을 헤매고 아프리카를 거쳐 유럽까지 떠돌았습니다. 마침내 스페인 바르셀로나 해변에 닿았을 때 거지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알리 하페드에게서 농장을 산 새 주인이 어느 날 노새에게 물을 먹일 때였습니다. 강가 모래 속에서 무지갯빛이 나는 작은 돌멩이를 발견합니다. 다이아몬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리 하페드가 팔고 떠난 바로 그 농장에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었습니다. 그 광산의 이름은 골콘다. 영국 왕관을 빛내는 코이누르와 러시아 왕관의 오를로프가 모두 거기서 나왔습니다. 다이아몬드 광산은 자신의 농장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불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지금 여기를 팔아버리고 저기 어딘가를 찾아 떠나는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지금 이 자리,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손이 닿는 일, 그것이 바로 너의 다이아몬드 광산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밭을 함부로 팔고 남의 밭을 바라보다가 내 밭에 보화를 놓치고 마는 어리석은 인생. 지금 이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꽃사람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꽃사명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다이아몬드는 바로 곁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편 16편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인문학을 하나님께는 주님이 내게 주신 다이아몬드가 제일 소중합니다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신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 오늘 기억했으면 합니다. 내용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 여기를 팔아버리고 저기 어딘가를 찾아 떠나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손에 닿는 일, 그것이 바로 너의 다이아몬드 광산이다 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기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은 나에게, 우리에게 주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다시 듣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0981번으로 인문학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주님께서 주신 자리이며 꽃자리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충만 두 글자였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 오전 8시까지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 그리고 특별히 빛나는 오늘은요, 우리 전파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하나님, 주님의 힘은 곧 왕의 힘입니다. 주님의 도움받은 왕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주께서는 왕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품에 한가득 선물을 안기시고 그를 성대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왕이 원한 행복한 삶을 허락하시고 장수의 복까지 얹어주셨습니다. 왕을 뭉게구름처럼 높여 빛나게 하시고 그에게 오색찬란한 옷을 입히셨습니다. 주께서 왕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환한 얼굴빛으로 기쁨을 선사하십니다. 그러니 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좋은 분을 떠나지 않을 밖에요. 주께서 한 손에는 원수들, 다른 손에는 미워하는 자들을 움켜쥐시고 용광로 앞에서 광채를 바라시니 저들이 잔뜩 몸을 움츠립니다. 이제 용광로가 저들을 송두리째 삼키고 불이 그들을 산 채로 잡아먹습니다. 주님은 저들의 후손을 땅에서 쓸어버리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저들이 꾸민 온갖 흉계와 음모는 모조리 불발로 끝났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쫓아내셨으니 저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알아보도록 주님의 능력 펼치소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 이 기쁜 소식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외딴 곳에 버려두십니까? 고통으로 몸을 웅크린 채 종일토록 하나님께 부르짖건만 응답이 없습니다. 한마디도. 나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몸을 뒤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양에 몸을 맡긴 채 내 공경을 남의 일처럼 여기십니까? 주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셨음을 잘 압니다. 그들이 주께 도움을 구했고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찮은 몸, 밟혀 으스러지는 지렁이, 모두가 나를 놀립니다. 내 모습에 얼굴을 찌푸리고 고개를 가로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자를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나님이 저자를 그리 좋아한다니 어떻게 도우시나 보자. 주님은 내가 태어나던 날 나를 받아주신 분, 어머니의 젖가슴에 나를 안겨주신 분, 모태에서 나온 나를 품에 안으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나의 하나님이셨던 분. 그런데 이제 주께서 나를 멀리 떠나셨고 고난이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도움의 손길 더없이 간절합니다. 황소떼가 내게 달려듭니다. 미친 듯이 날뛰며 몰려

부어올랐습니다. 저들이 땅에 묻으려고 나를 때려 눕혔습니다. 이제는 들깨 무리가 달려들고 폭력배들이 떼지어 공격합니다. 내 손발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 우리에 가둡니다. 앙상한 몸으로 우리에 갇힌 나를 지나가는 사람마다 쳐다봅니다. 그들이 내 지갑과 겉옷을 빼앗고 내 옷을 차지하려고 주사위를 던집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21편에서 22편 18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0: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 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하나교회 정혜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시간에는 이것이 옳으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전 뜻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사람과 함께하는 영생의 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영적 존재가 되게 했고 그 옆구리에서 여자를 만들어 부부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는 서로 사랑함으로 생명의 씨를 심어 번창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주 안에서 이 생명을 이어나가기 위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본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장수하고 잘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나가는 자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에서는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생명이요. 이 생명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5계명, 10계명의 제5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습니다. 내게 준 땅이란 가나안입니다. 거기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것입니다. 효도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옵니까? 이는 그런 단순한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런 그림으로 약속하고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에 보면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노니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둥입니다. 거기서 생명이 길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지 않는 자는 자녀가 될 수 없고 영생의 복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부모와 자식 간의 효도라는 원리 속에 감추어 놓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효는 유교적 기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할 때는 어떤 복을 누릴 것이고 그리스도 밖으로 튕겨나갈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 우상 숭배자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가 저주를 받는 것을 동일선상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는 주님의 신보를 맡았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죄성 때문입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진화론자들이 논리처럼 어쩌다 우연히 생긴

0: 존재가 아니라 나를 물리적으로 생성한 이들, 곧 부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나의 근원은 당연히 부모입니다. 그 부모 위에 또 부모가 있고, 그래서 그 근원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 지으신 이가 있으니 그가 곧 하나님이시요, 그가 사람을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 타락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깨달음이 없기에 이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이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왜? 이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이는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첫 번이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자기 자식에게 무엇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본문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구야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시편 127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식을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해서 마음대로 구타하고 삶의 자리로 강요하여 자녀들로 분노를 적발시킨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즉 분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화가 나 있을 때 훈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논리보다는 감정에 앞서서 마귀에게 틈을 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모들이 자식을 자기 소유로 생각해서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아이는 낳는다고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 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노엽게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합니다. 교양과 훈계란 잘못 갔을 때 되돌려 하는 것이지 세상적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의 존재 이유와 사람의 존재 이유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파하는 자로 키워야 합니다. 자식을 양육할 때 이것을 말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모로서 세워줘야 하고 양육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징계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식은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나가야 할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인격이 아니라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체로 양육해 나가야 합니다. 그릇된 자식 사랑은 자녀 망치고 자녀를 노엽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 땅의 영광이 아닌 더 좋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최후 승리는 이 땅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에 소원을 두고 주께 복종하여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우린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 창조와 질서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부모 말씀이 내게 안 맞더라도 그런 불편한 마음 극복해내고 순종을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어내기 원하시기에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하나교회 정혜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289-8650

0: 지역번호 055 289국에 8650번 하나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2: 안녕하세요. 저는 진해 동부교회를 섬기는 박종류 목사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일의 결과를 미리 다 알고 나서야 시작하려 하고 성공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발을 떼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보여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와 불안이라는 장애물 앞에 멈춰서 계시나요? 오늘 그 모든 걱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용기 있는 걸음에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창원세강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은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 창원극동방송의 30년을 돌아봤을 때 감사했던 일들이 있으실까요?
1: 첫째 좀 감사한 거는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방송도 없고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와서 또 정말 구원받고 또 중직자로 섬기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꽤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곳곳에서 이제 극동방송을 통해서 정말 이것은 복음방송이라는 것 때문에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저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는 집사람이 여기에서 와 있던 자원봉사든 어쨌든 섬기면서 굉장히 좀 여러모로 행복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또 뭐 나이도 있고 하지만은 할 수 없어서 그렇기는 해도 또 감사한 일이고 또 무엇보다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내가 처음 와서 지금 이제 22년째인데 처음 왔을 때 교회 리모델링을 했을 때 정말 방송국에서 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기간 동안에 여기에서 모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것. 그래서 우리가 평생 갚아야 될 빚이 방송국에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좋은 기억입니다.
2: 앞으로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1: 제가 볼 때는 큰 축 가운데 하나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되 특별히 북녘 땅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한테 극동방송이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큰 역할들을 했었는데 그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지만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의 북한을 향한 관심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본질을 계속 갖고 가면은 좋겠다 생각을 하고 우리 극동방송은 특별히 자원극동방송은 처음에 우리는 이제 2세대지만은 우리 앞에 전 세대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이 커버했던 영역이 부산도 또 경상남도 전체도 뭐 이렇게 커버를 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지금은 이제 부산에도 생기고 또 진주에도 또 생기고 또 다른 방송국들이 또 역할들을 이쪽으로도 옮겨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러나 우리 전국동방송국을 사랑하는 많은 전파 선교사들이 있고 또 교회들과 목사님들 또 많은 평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본연의 역할들만 잘하면은 힘을 다해서 어려운 시기에 교회와 하나 되고 성도와 하나 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2: 이곳 경남 땅의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특별히 뭐 중보기도를 한다든지 마마기도회를 한다든지 너무너무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방송국을 섬겨주셨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에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전파 선교사로 많이들 수고하고 계신데 더 많은 사랑을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국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송국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극동방송을 통해 누린 한 사람의 은혜, 이 은혜가 오늘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8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23일 화요일 용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성결교회 1일 성령집회가 6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 경남성시와 운동본부 대표회장 이경은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476-4626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여전도연합회 6월 순회헌신예배가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인평교회에서 최호숙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경상도의 여전도연합회 산하 전 회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55-643-640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44회 미션코랄 정기연주회가 6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3765-052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잔치가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중앙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898-981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3회 민족복음화와 통일 및 국가지도자를 위한 6.25 구국기도성회가 6월 21일 주일 오후 3시 30분 서머나교회에서 윤호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61-4280번 창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창원교회 창립 44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22일 월요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 강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82-8659번 새창원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작품에 담는 정용근 화백의 전시회 빛이 익스듀스가 용도구에 위치한 153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853-1659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창원지역 목회전략 세미나가 6월 25일 목요일 우동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진해 침례교회에서 열립니다. 선착순으로 100분만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255-9393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 창선 노인 전문 요양병원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어르신들을 섬길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 010-9116-56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해교회에서 교회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실 관리 집사님을 채용합니다. 자세한 사항 055-544-0320

홍번 진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 서부경남 복음화 기도회 및 건강세미나가 6월 28일 주일 저녁 7시 진주 3일교회에서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743-313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진주 동산교회에서 관리집사님을 채용합니다. 65세 이하의 건물관리 유경험자와 대형면허 소지자를 우대하며 자세한 사항은 055-743-8511번 진주 동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성산 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와 6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본문으로 번제, 삶이 향기가 되는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실 많은 성도들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책 하면 레위기입니다. 먼저 피가 나옵니다. 제물이 나오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규례가 계속해서 반복되죠. 그래서 레위기는 쉽게 토파보기가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앞에 출애굽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책이 레위기가 되겠습니다.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중심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소명이 있습니다. 받아합시다.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켜 준행함으로 이 세대 속에 분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번제를 설명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나는 너희들이 세상의 향기가 되면 좋겠어. 오늘

주일 이렇게 모여드리는 예배 한 시간, 이 시간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번제를 통해 은혜로 열린 길과 또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신앙 고백,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아니하는, 꺼지지 아니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번제는 뭐냐? 번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은혜로 열렸다, 이걸 보여주는 제사입니다. 받아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한 문장이 참 중요합니다. 레위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신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인간의 착함, 인간의 선함,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신을 감흥시켜야 신이 비로소 복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결국 우리가 만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화염검을 두시고 죄인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역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결국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달래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죄인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날 열린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누구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신 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번제의 첫 장면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소를, 또 염소를, 양을, 새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 1장 전체에 그 재물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물들을 가지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 안수를 해요. 여러분, 안수는 그냥 단순한 의식이 아니죠. 이 머리에 안수한다는 건 의미가 담겨있는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머리에 안수한다는 건 하나님, 나는 오늘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재물이 나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내 죄를 이 재물에게 머리에 안수함으로 전가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하나님, 나의 생명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게 번제할 재물에 안수하는 깊은 신앙 고백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헌신도 있지만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속죄,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결국 내 열심이 아닌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 제물, 제물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넌지신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있냐면,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 번제를 통해 우리에게 싹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먼저 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헌신이 구원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헌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걸 안다면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모든 수고도 감사가 되겠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는 오래된 제사 이야기, 시시콜콜한 규례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열려있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넘치는 배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보여드려야지, 예배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거 되돌아보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향기로 올려드리는 예배. 그리고 내 열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 예수님의 은혜 위에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는 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언약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자꾸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만 든다면 우리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작게 보이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큰데 우리는 너무 작게 보진 않습니까?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 결국 예배는 의무가 됩니다. 그러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열린 길인 줄 알고 그 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번제는 내 삶이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고백하는 게 번제입니다. 자, 번제의 특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도 살펴볼 텐데 다른 제사들은요, 재물의 일부분을 제사장에게도 드리고 때로는 화목제는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재물을 사람들이 다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번제만 다릅니다. 번제만 하나님 앞에 바치신 재물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제단에서 불로 다 태워버려요. 머리도 기름도 내장도 정강이도 모두 제단 위에 올려지고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번제를 하나님이 이 레위기 첫 제사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 의미가 뭘까요?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결코 일부분만 부분적일 수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 때 이 드림은 다 드리는 걸 의미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신약에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이 고르반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진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이 예배 시간만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자. 우리 몸을,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자. 여러분, 예배는 생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마음속에 욱하는 감정이 있어서 그 마음속의 감동으로도 끝나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내 몸이 움직이는 자리, 내 입이 말하는 자리, 내 손이 섬기는 자리, 내 발이 걸어가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번제가 이 재물 전체를 제단 위에 올려드렸듯이 오늘 우리는 몸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 몸으로,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시간, 관계,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물질, 에너지, 모든 열정,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예배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번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사실 우리가 예배가 싫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걸 힘들어할까요? 왜 예배가 잘 드리지 않을까요? 예배가 때로는 부담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우리가 사실 살면서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우선순위에서 놓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드려지는 예배,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 내 욕망, 내 말, 선택, 관계,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감당하게 될 내 인생의 모든 미래까지 나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번제로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번제는요, 아까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했지만 번제는 또 한 가지가 받아 합시다.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다.
이걸 다른 말로 자발적인 겁니다. 스스로.

스스로 알아서 척척척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억지로 억지로 끌려오는 예배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아내가 가자 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교회 안 가면 남편이 용돈을 끊는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는 억지로 억지로 끌려오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관심 있으면 거기에 시간을 오래 썼습니다. 사랑하면요, 시간을 드립니다. 사랑하면 마음을 드립니다.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결국 억지로 억지로는 종교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은 종교일 뿐이에요. 그러나 은혜로, 사랑으로, 감사로 드리면 그것은 바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도 여러분이 하지 않은 살인죄, 간음죄, 거짓말, 여러분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숨기거나 버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기쁜 사람이었던 건 나단의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그는 회개하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7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 마음이 공고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내 인생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피곤합니다.

변치 않는 마음 내 마음에 주소서. 여러분, 다윗은요, 그 상하고 죄 때문에 찢기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던 그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아뢰고 올려드렸던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 저놈 나쁜 놈 살인죄를 저지르고 너무 아내를 훔치고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저는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사울은요, 이 점에서 실패했어요. 사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자기 체면을 붙들었지요. 순종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에 더 마음을 가졌습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훨씬 나아요.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예배와 삶이 분리가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보는데 그 예배가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냥 껍데기고 형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여전히 불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종교적인 열심만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많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번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는 뭐냐?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소와 양이나 염소를 성전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아직까지 바치지 아니하는 내 삶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부분만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다 하나님 거 내가 알겠는데 요거는 건들지 좀 말아주세요. 내 자존심 요만큼은 하나님이 손 안 대면 좋겠어요. 물질 때가 되면 다 알아서 드릴 테니까 지금 너무 급하게 그래 자꾸 꺼내놓으라 하지 마세요. 아직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는 삶의 그 일부분이 뭐냐는 겁니다. 자녀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질투와 여러분의 상한 마음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원망의 언어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성경 읽는 시간은 부족한데 스마트폰을 온종일 붙들고 있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냐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고 올려야 되는 우리의 죄악이고 연약함입니다. 그거 드렸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예배당 밖에서예요. 예배당 밖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제사장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요, 예배와 생활이 절대로 따로 놀지 않습니다. 따로 국밥 아니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평일에는 세상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건 그건 결코 번제의 정신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빼앗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삶 전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비로소 우리 삶은 제자리를 찾아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질서가 생기고 규모 있는 생활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돈은 탐욕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돈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맞죠? 미얀마 이런 아이들 섬기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한 달에 3만 원이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낭비가 아니라 시간은 여러분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지요. 이용의 대상으로 사람들을 사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관계를 드리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최고의 고백임과 동시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모든 질서가 정렬이 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전부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번제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레위기 6장도 읽었는데요. 레위기 6장은 이 번제를 드릴 때 번제 가운데 결코 놓쳐선 안 되는 중요한 규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번제단의 불입니다. 자, 구절을 보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단에 지금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아침에도 타야 하고 밤에도 타야 합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예배는요, 한 번 드리고 끝나는 제사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예배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unceasing worship, 끝나지 아니한, 멈추지 아니하는 예배,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꺼지지 않도록 제단의 불을 항상 밝혀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 전체 계속 드려지는 예배의 중요성을 보여줘요. 여러분,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나아가지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도 그 은혜의 길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멈추면 안 돼요. 또한 은혜의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도 결코 식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이 꺼진 제단이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한 번 드리는 예배로는 우리 신앙생활의 거룩함을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으로 일주일을 버티는 것은 무리입니다. 무리. 무리예요. 성도는 주일 신앙생활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우리는 에브리데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예배 캠페인 하고 있죠. 은혜로 하루를 여는 새벽기도, 기도로 밤을 뚫는 금요철야 기도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묵상과 영혼의 집중력을 높이는 매일의 30분 기도 생활, 그리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찬양의 생활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고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결국 거룩한 습관이 큰 믿음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번제를 우리한테 해라 강요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이 번제의 삶이 뭐냐, 번제의 삶이 뭐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델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완전한 번제이십니다. 예수님 보세요.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자기 몸을 드립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일부만 드린 자리가 아니라 몸과 피와 생명 전체를 드린 자리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끌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죽였지만 예수님은요 결코 억지로 끌려가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보세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빼앗긴 재물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재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자원하시는 순종, 그 자발적인 충성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합당한 번제. 오늘 우리에게는 번제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매번 반복됐습니다. 제물은 계속해서 필요했죠. 그런데 십자가 대속은 단 한 번입니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헌신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진 날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 완벽한 사람들이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받읍시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나. 지금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위에서 로마서 12장 1절이 선포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제물은 제단 위에서 죽었습니다. 죽어진 상태에서 올려졌어요.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요 이제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제물이 어떤 뜻인 줄 아세요? 예배당 안에서만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 만나는 사람들, 모든 시간들 속에, 모든 일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제사인 겁니다. 요셉 보세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인물 아닙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번제였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살았지요. 감옥에서도 억울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때는 정직함과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였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게 살아있는 예배자의 참된 예배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수 없는 포로로 잡혀와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고 기도를 했죠. 왕의 음식 앞에서도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에게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그의 몸과 시간과 모든 선택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제단에 불이 필요합니다. 꺼지지 아니하는 불, 주일에만 잠시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에도, 화요일 아침에도, 수요일 아침에도 꺼지지 않는 불.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신앙만으로 여러분의 거룩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타오르는 불로는 여러분 한 주간에 여러분의 죄, 유혹 이길 수 있는 성도 없습니다. 저도 넘어지는데요.

저는 지금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 매일 설교 준비합니다. 매일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왜 경건서적 보고 그런데도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성도는 매일 말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자리입니다.

0: 속에서 향기가 달라집니다. 돈을 쓰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사,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읍시다. 내 삶의 제단 위에 아직 올려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올려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시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염려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습관들은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은 일부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전부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로 번제의 불을 여러분 밝히십시오. 우리를 태워 없애는 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불, 그 예배의 불을 밝히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번제는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용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능력 있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의 도구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자로서 그 구원의 기쁨 감격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성산 한빛교회 정원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82-0191번 성산 한빛교회나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건지시면 경남산 주면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